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생방송 오늘도 샬롬 부산 극동방송 FM 93.3MHz 녹산 중계에서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셨다고요? 당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주는요 사랑의 사도 요한의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책 공부할지 오늘은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주후 85년 또 95년 사이에 요한의 다른 편지인 요한 1서 및 2서와 거의 동시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책입니다. 이 세 번째 서신을 쓰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순회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그의 사랑하는 동료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 중에 하나를 점령한 아주 독재를 해온 디오드레베의

0: 행동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또 비난하고 또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저자와 그의 복음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증언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데메드리오의 본을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1: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은 어제 책, 엊그제 책에 이어서 세 번째 서신서입니다. 요한 1서 2서까지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다면 세 번째 책 뭐 이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친절하게 보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보기 주시죠.
0: 네, 보기 1번 요한 3서, 2번은 요한 300서.
1: 아, 너무 어려워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6월 19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이렇게 또 성경을 두고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참 특권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 1서와 2서를 저희가 함께 어제 엊그제를 공부하는데요, 목사님.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요한 2서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책은 매우 분량이 짧은 책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한 장에 불과한데
1: 네.
0: 그렇지만은 성경이 짧고 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요한 3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정말 또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정답 단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0: 네, 오늘 보기는 1번 요한 3서, 2번 요한 300서입니다.
1: 중에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제 신약성경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 무엇인지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이야기 나눔, 또 오늘 아침의 표정, 또 좋은 풍경 사진이나 오늘 아침 또 출근길 아침에 혼자 보기 아까워야 하는 장면 있으시다면 사진도 찰칵 찍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메시지 기다릴게요.

0: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책, 항서교회 나자천 목사님과 오늘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이고요. 예. 이 요한 3서 말씀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공동서신 말씀입니다.
0: 네.
1: 예, 이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목회서신, 옥중서신, 교리서신이 있는데 그중에 바울서신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서신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말씀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닌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공통으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이다.

0: 그러한 개념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요한 3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실 저희가 요한 1, 2, 3서를 매일 한 권씩 보고 있고요. 창세기도 하루 만에 끝냈고 모세오경 다 하루 만에 끝냈고요, 목사님.
0: 네.
1: 복음서 4권도 나흘 안에 다 끝냈거든요.
0: 네.
1: 근데 정말 저희가 66권을 공평하게 하루씩 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사실 굉장히 짧은 분량 아닙니까?
0: 맞아요.
1: 네, 하지만 66권 중에서 요한 2서도 요한 3서도 한 권씩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분량으로 이제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어떤 그만큼 가치가 또 다르다 그러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말씀도 짧지만은 그 안에 또 간결한 아주 임팩트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 3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오늘 요한 3서 공부하고 나면 다음 주간 저희가 유다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나면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요, 목사님.
0: 네.
1: 와, 너무 행복한데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또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이 유다서를 이렇게 깊이 1서, 2서, 3서 순서대로 하루씩 큐티해볼 기회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0: 네. 이 요한 서신은 우리가 지금 각각 1서, 2서, 3서에 담긴 내용들이 각각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또 시대적인 상황을 그 속에 깊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주는 메시지 또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1, 2, 3서 오늘 마지막에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또 깨닫게 하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요한 3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인사 들려주고 계십니다. 9819님 오셨어요.
2: 샬롬, 1번 요한 3서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롭고 좋은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 9320님,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5843님 오셨어요.
3: 항서교회 나주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로운 말씀에 삶의 재조명이 되네요. 오늘 말씀이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축구 응원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을 최고로 응원합니다. 대전에서 요한 3서 출석합니다.
1: 그래요. 축구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5844님 오셨습니다. 우리 0317님은 어제 서울 다녀오셨다고요. 숭례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습니다. 오, 남산타워도 있고요. 잘 다녀오셨네요. 이렇게 또 일상 공유 너무 대환영이에요. 아, 6077님 정답. 앱을 통해서도 문자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마나요까치님 오셨습니다. 1419님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셨네요.
4: 은혜로운 요한 3서가 요한 300서까지.
1: 아, 요한 1, 2, 3서를 저희가 하루씩 공부하면서 야,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남겨준 주옥 같은 문장들 그리고 그 뒤에 또 역사적인 배경,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 또 이런 이야기들 공부하면서 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안 다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래서 몰입감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7님은요.
5: 샬롬, 요한 3서 딩동 출첵합니다.
1: 네, 1419님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8396님 오셨어요.
6: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아들의 영주권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회사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들으니 생각이 나서 늦었지만 함께 나눕니다.
1: 네, 잘 오셨어요. 8396님 오셨고요. 오늘 청현재의 김인식 찬양사 역자와 함께하는 콘서트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 5시 방송사로 오시면 저희 방송사에서 야곱의 축복 2

0: 이삭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작사 작곡가이자 또 찬양사역자인 우리 김인식 찬양사역자의 콘서트와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전시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오시고요. 아마 우리 앱을 통해 오신 1419님도 오늘 오실 것 같은데요. 모두 모두 대환영입니다. 5시에 저희 센터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달려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가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다양한 문화 공연 또 이런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지역 사회와 교회와 연대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데 참 행복해요.
1: 네. 이게 또 방송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또 방송이 갖고 있는 또 파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0: 그렇습니다. 김인식 찬양사역자와 함께하는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전시 공연 콘서트 함께하실 분 오늘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로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찬양사 오늘 들려드릴 곡이에요. 라이브로 오시면 이 곡 들으실 수 있는데 이 곡 음원 함께하시면서 오늘 오후 5시 김인식 찬양사역자 콘서트 방송사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오실 분들 오늘 오시면 되겠어요. 따로 접수 필요 없이 그냥 달려오시면 되니까요. 모두 모두 대환영합니다. 김인식의 야곱의 축복 듣고 계시고요. 이 곡 함께 들으면서 잠시 후에 요한삼서 개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목사님, 요한 3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 3서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를

이곳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주후 60년대 중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를 돌보게 되고, 그런 시기에 또 이곳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보다 5에서 10년가량의 연대의 차이가 나는데,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소아시아 교회의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침범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내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0: 네. 아, 요한이 보낸 세 번째 편지. 오늘 요한 3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 3서에는 특정한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목사님.
1: 네. 세 사람이 등장하죠. 네. 그 중에 가이오가 등장하고 또 그리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잠시 후에 이 세 사람은 또 어떤 캐릭터였고 또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지 또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책망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서신이지만 요한삼서 오늘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1: 네. 요한삼서 말씀이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또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환자들이 모이듯이 교회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오늘 이 요한 3서 말씀을 보면 또 그러한 모습들이 확연하게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나 또 다양한 사람들이 또 얽히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 그리고 또 때로는 나 상처받았어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얽혀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비슷하게 발생했구나 좀 살펴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문자창 메시지창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1419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매일 만나는 오늘도 샬롬 최애 프로그램 최애 청취자입니다.
0: 최애 아세요 목사님?
1: 최고로 사랑한다는 예, 뜻인가요?
0: 최고로 애정하는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1730님, 우리 클라라님, 또 오늘 9509님, 3874님 오늘도 예쁜 출석 해주시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요한 3서 함께 낭독하고 오늘 큐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펼쳐두셨다가 저도 라이브로 읽고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성경 같이 읽어보시죠. 김도현 커피소년이 함께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

성경 낭독 요한 3서 1장 5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0: 오늘은 요한삼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삼서 큐티가이드 황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말씀에는 서로 비교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이오라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의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인물인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신앙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를 잘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이오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축복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한 이유는 가이오가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번듯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가정이 곧 교회였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던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가 모두 열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모실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거나 때로는 끼니를 건너뛰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었고 또한 주의 종들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함을 통해서 교회의 디딤돌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순회 전도자들이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이러한 가이오의 선행을 사도 요한이 있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간증을 했다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오가 주의 종들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간 반면에 본문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화합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본문 9절, 10절을 통해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지금 사도 요한이 먼저 앞에 이 교회에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무시하고 또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이오에게 요한 3서 말씀을 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이 말씀처럼 디오드레베에는 먼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이름은요, 헬라어로 디오트레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디오스와 트레페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디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어느 모 회사의 냉장고 중에도 디오스가 있잖아요. 예, 이 디오스는 신을 뜻하는 또 헬라의 제우스를 뜻하는 말이고요. 트레페스는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라는 말은 제우스가 양육한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처럼 교만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악의적인 험담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과 믿음의 모습이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뚜렷한 한 획의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모습으로 남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의 디딤돌로 남은 가이오와 같은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또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큐티를 나누는 우리 방송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몸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니었어요. 그래도 은혜였습니다. 네. 아마 처음 띄워드렸을 것 같아요. 신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요한 3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 요한 1, 2, 3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저는 이 요한 3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는 때로는 말과 격려로 또 용기를 주고 또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저의 목회에 또 삶의 여정에 디딤돌 역할을 해준 분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디딤돌인가 또 아니면 걸림돌이 된 적은 없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내가 바치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아멘입니다.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요한 1, 2, 3서 큐티 끝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교회에 그리고 또 주의 사역자들에게 소중한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1, 2, 3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이 사도 요한 사실상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친 인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데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또 베드로까지 해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특히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던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반모섬의 유배 기간을 빼고서는 에베소에서 이 성경들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모두 요한서신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반모섬에서 풀려난 이후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지 않습니까?
1: 네. 사도 요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베드로도 다혈질이었고 그러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다 바뀌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바뀌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또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실한 사도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복음서를 지나오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드러난 사도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 속에서 사랑의 사도로서 변모한 제자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사람을 확실히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럼요. 네, 베드로도 페트로스 거친 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산돌이 나와요. 리도스, 아주 부드러운 돌. 그러한 모난 모습이 깎여지고 또 다 떨어진 그러한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0: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를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신약성경도 다음 주 다섯 번째 끝이네요.
1: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권 한 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고 또 그 내용을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겨집니다.
0: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1: 항서교회 나재선 목사입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러시아에 2003년도에 파송된 이소연 선교사입니다. 주로 러시아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10년 올인을 했고 70 넘어서 지금은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사할린 출신의 러시아 교포 가정을 다섯 가정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방송의 애청자고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소현 선교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가 혼합주의 신앙인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꿈나무인 두 오빠가 홍역으로 죽고 그러니까 밤낮 무덤에 가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그 당시는 교회에서 그 종이 땡땡 울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를 듣고 스스로 교회로 가서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가 제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도 가고 부흥회도 심지어 저는 쫓아가서 같이 부흥회에서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2: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소연 선교사를 이끄셨을까요?
1: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1980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또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당시는 어차피 공산권에 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때였는데 마침 극동방송에서 공산권 선교를 복음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국내에서 가정을 돌보면서도 이제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가는 선교사 가기 전에 국내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또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5대양 6대주가 뭐 다 제가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왜 러시아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소련 선교회라는 선교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사와 서기로 동참하면서 이제 자연히 아무래도 러시아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맥락을 그렇게 이어서 저를 국내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2: 이소연 선교사님의 신앙의 성장과 생활의 성숙은 극동방송과 함께했습니다.
1: 저는 극동방송을 안 지가 1980년에 우연히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은혜를 받고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극동방송이 이제

0: 크게 도움을 준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가지고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극동방송은 차에도 채널을 맞춰놓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또 집에서도 늘 그걸 틀어놓고 일할 때도 듣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잠잘 때 빼고는 극동방송을 청취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했고 새벽기도도 나가게 되고
1: 극동방송을 이렇게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갔기에 듣는 애청자에서 돕는 전파 선교사로 나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로 그리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0: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전파 선교사라는 게 이제 헌금으로 동참하면은 전파 선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홍보를 안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아무튼 이제 헌금으로 이제 동참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것도 또 미흡해가지고 결국은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1984년도에 극동방송에 가서 김장한 사장님이 그 당시 이제 사장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면담을 해서 그동안 이제 청취하고 헌금으로 동참했는데 이제는 몸까지도 바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귀하게 여겨주셔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남편 보고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 운영위원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또 오케이를 해줬어요. 목요 성경 공부에도 같이 나갔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으로 한 30년 봉사했어요.

0: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다가 넘어졌어요, 눈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좀 이제 주저하게 되는데, 극동방송에서 새벽 5시에 일곱 날을 다 목사님이 다르게 지금 8년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변함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하고만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이제는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받은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고, 손자 손녀들도 그대로 믿음의 맥을 이어가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1: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 되기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0: 이렇게 극동방송을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도 그렇게 청취하면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촉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선교사가 되면서 극동방송이 또 더 많은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고, 무엇보다 북한과 이제 중국, 러시아, 제가 러시아에서도 연예주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겹게 들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약 17억이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청자들도 이렇게 전파 선교에 많이 가입을 해서 정말 우리 극동방송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선교 기관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1: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선교사. 오늘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이제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걱정방송에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걱정방송에 좀,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유정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3: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비만에 노출되기 쉽고 결국은 이것이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칼로리는 많이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간은 정말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양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끼니를 세 끼를 다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활동량이 많으신 점심때 한 반 정도 섭취하신다고 생각하고 아침은 한 20%, 나머지 30%는 한 저녁 식사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분해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소량의 단백질이라 하면 계란 한 개. 그런데 계란도 프라이를 하게 되면은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프라이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삶거나 구운 계란 아니면 계란찜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두부는 맛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연두부 같은 것을 소량의 간장을 곁들여서 먹게 되면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걸 준비하시기 힘들다 하면은 두유, 그 중에서도 설탕이 들지 않은 담백한 맛,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 같은 경우도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소량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밥과 같은 경우는 한 반 공기 정도, 빵 하나 정도, 국수도 소량을 섭취하시고 꼭 반찬을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 밥,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소량만 섭취하시고 반찬을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나물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뭐 생선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선도 조리하실 때 기름에 튀기는 방법은 피하시고 굽든지 찌든지 조리든지 기름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시되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제 디저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저트로 뭐 사탕이나 과자라든지 음료수나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당뇨에도 좋지 않지만은 굉장히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시고 과일은 사실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과일도 절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나 배 같은 이런 경우도 한 3분의 1 쪽 정도. 그래서 몇 끼마다 섭취해 주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일부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소량을 섭취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한 시골 마을에 성격이 아주 유쾌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운데 사실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건 너무 싫어. 가능하면 그냥 깔끔하게 훅 가면 좋겠어. 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거든 묘비에 꼭 이 말을 새겨줘. 나의 마지막 농담이야 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이 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고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나고 그 묘비를 보는데 그 묘비를 보는 순간 이게 웃어야 될지 또 울어야 될지 모르는 황당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묘비를 보면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지. 죽음이란 늘 갑작스럽고 누구도 준비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하고 깊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 죽음.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원수일까요? 죽음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쌓아왔던 것, 우리가 이루어왔던 것, 우리가 모아왔던 것들을 여러분 한순간에 다 뺏어가 버리는 도적 같은 강도 같은 놈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사실 분리를 의미하죠. 제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저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는 건 뭘까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그냥 그게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킵니다. 사실 죽음의 공포는 죽음 그 자체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되고 아내와 남편이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야 되는 그 분리의 아픔이 헤어짐의 아픔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죽음이 원수인 이유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막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칵 죽어보면 끝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왜?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냥 본질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건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건지를 분리하는 시간이 죽음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성경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죽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죽음은 몸이 우리의 몸이 죽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두 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정말로 참 원수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죽음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단 1분도 내게 찾아온 죽음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한번 그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여러분 아무도 어떤 힘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이 나를 점령해버리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죽음 아래 사는 인생에게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기쁘고 잠깐 즐겁고 잠깐 신나고 그죠? 잠깐 웃지만은 그러나 늘 죽음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요. 정말로 죽음이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는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태껏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박살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자, 봐. 너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뭐 대단한 선지자 같더니 대단하게 뭐 기적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너도 봐봐. 너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더나 하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적 공부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을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는 허상이 아니고 그냥 관념이 아니고
그냥 과거의 전설과 같은 설화가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해 갑자기 열매가 하나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나무는 어떻게 될 거다? 열매를 계속 맺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진실일 것입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를 이어가는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세 번째 열매가 되고 여러분 만 번째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통쾌하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 앞에 벌벌 뜨고 죽음 앞에 늘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만 서면은 늘 작아지지만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향해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공격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기적인, 최고의 기적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이김이 이김의 삼핀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아프고 돌아서면 염증이 생기고 돌아서면 질병이 생기고 돌아서면 고통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후퇴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얻게 될 우리의 육체는, 새로운 육체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러라. 여러분이 이 땅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눈물 흘리고 늘 답답하고 늘 애통하고 늘 곡하고 여러분 돌아왔으면 슬픈 일들, 돌아왔으면 괴로운 일들, 돌아왔으면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때는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한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조금 만족하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만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여러분 뭘 많이 가져도 아무리 뭘 성취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만족이 사라져버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최고의 기적인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삶에 생명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알고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도 듣고 만나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졌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두 명이라면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환상조개 착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만나기 전과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요 자신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두려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너 함께 있었잖아.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면은 나는 뭡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도까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여러분 뭐 옛날 이야기 같지만 쳐들어와가지고 목에다가 총을 내고 너 예수 믿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베드로는 우리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무슨 일인가 하고 할 때 베드로는 당당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된 베드로의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0: 하고 다 순교의 제물로 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가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죽었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살아있다. 이 말 앞에 바울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길을 갑자기 180도 돌려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라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신앙에는 수준이 다 있습니다. 레벨이 다 있습니다. 레벨이. 똑같이 앉아있지만 그 경력하고 상관없이 몇 년을 예수를 믿었냐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레벨이 어디에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과 여러분 그 부활을 그냥 허상으로 알고 상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여서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주일 날 지금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제사를 모여라 쉬라 그랬는데 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일요일 아침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아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판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아침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지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다 빠져왔다 하더라도 이날 아침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 시간에는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0: 기다리신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다고 했지요.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그리고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또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합심해서 구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구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친히 기도하실 때 힘써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심을 믿고 구할 때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6월 19일 금요일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215님이 보내셨어요. 39살 저의 아들 내일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목사님 정말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연 봅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잘 다듬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모든 결혼 준비들이 순조하게 잘 진행되고 또 내일 일기예보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 또 많은 하객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로운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1: 네. 결혼 네, 축하드리고 네.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참 결혼을 늦게도 하고 이러지만은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0: 아멘.
1: 예, 결혼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이 세대가 정말 깨어 일어나고 또 이 아드님의 결혼식을 통해서 양가정의 큰 은혜와 평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된 가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0: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가정이 여기까지 또 이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오니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일 이 아드님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해 온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셨사오니 남편과 아내로서 참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서로 주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가정의 남편이고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내일 당일에 일기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는 행복한 결혼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고 특히 예수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본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455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약하고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특별히 지금 항암 중인 최 집사님을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가 본인에게 잘 맞아서 효과가 있게 하시고 또 곁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네.
1: 항암을 하고 있다는 자체부터 벌써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0: 네. 항암 치료를 이제 받을 때 우리가 약을 쓰고 이 항암제를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손길의 역사가 있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해버리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지체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도 하셨으니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아멘. 때에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셨으니 감사하옵고 지금은 4550님의 교회에 약하고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특별히 최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과정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살고 죽임이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이 있으니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내가 살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에 증언이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이 합심하여 간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아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부는 장로 창립 직전에 사명을 받고 공무원 퇴직 이후에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분들이십니다. 그 이모와 이모부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아들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아이고, 익명으로 네. 올려주셨는데 네.

0: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네.
1: 목사님 그리고 네. 또 시험 준비를 5년이나 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0: 그렇죠.
1: 네. 네.
0: 참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많은 시간을 준비해 오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심을 아, 믿고 네. 특별히 성령님을 성경에서 가르치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억력을 주시고 또 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복된 그런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익명으로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을 받고 또 이렇게 공무원 퇴직 후에 10년간이나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부와 이모를 위한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란트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을 허락하셔서
1: 아멘.
0: 열심히 간구하며 소원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잘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공무원 시험을 5년째나 준비하고 또 중국 유학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1: 아멘.
0: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건강 또한 잘 갖추어서 시험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합격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앞날이 열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간절히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목사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죠.
0: 그럼요.
1: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일도 또 뒤이어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50번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혹여 또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다음은 442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멀리 경기도 성남에서
0: 그래요?
1: 보내셨어요.
0: 네.
1: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8살 진상철 청년입니다. 저는 오는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파송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두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노인정 사역과 페인트 사역도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네.
1: 먼저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진짜. 네. 26살 진상철 청년.
1: 네. 제주도가 정말. 아무래도 바닷가족이라 미신이 심하고 그렇죠 목사님.
0: 그렇죠.
1: 그래서 복음화율이 네. 낮은가 봐요.
0: 네. 귀한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앞서 행하며 너를 위해서 내 사자를 앞에 보내기도 하고
1: 아멘.
0: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곳에 이르며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이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에 진상철 청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청년 오늘 성남에 살면서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파송되는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두 교회를 이제 섬기려고 예정하고 있고 노인정 사역과 페인트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 아멘.
0: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고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도 능히 우리는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아들이시면서도 온전케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상철 청년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하신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신데 제가 또 돌봐드리기가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치매 증세도 있고 해서 이 모든 증상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또 입맛도 돌아오고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그래요. 네, 본인의 네. 또 이제 신앙생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1: 삼중 짐을 지고 계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목사님 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0: 참으로 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7087님 위에 그 빛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심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기력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7087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팔과 내미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에서는 결코 짧지 않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친정의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 분의 아프신 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부모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맛이 돌아와서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감기 증상은 사라지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분에게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7087님과 부모님들께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반드시 회복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107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 발을 수술하고 지금 현재는 통기부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통기부수를 제거를 하고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재활치료가 잘 되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 사회복지사로 다시 한번 취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2: 네.

0: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과 특별히 참 공감 이럴 때 이것이 짐이 되거나 우리 마음의 낙심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기회가 되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1: 아멘.
0: 삶은 한순간순간이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경영해 주신다고 약속해 아멘. 주셨으니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77님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될 때에 이제 동기부스가 풀리고 재활에 열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의 삶이 경영되어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소망의 기도 오늘 시간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반여동산교회 서용택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새 은혜로 새 소망으로 채워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기도는 늘 애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승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배우고 또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까지 봤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믿지 않았어요. 다 다른 데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도 모두가 봤는데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표적도 못 보고 단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그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꿈에 봤다 이러지 말고 못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님 고향 저기 살았던 곳이 나사렛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뭘 하냐면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을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뭘 하냐면 내가 성질이 좀 못해서 그렇대요. 아멘 하려다가 큰일 날까지 와서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당신은 그때 태어나도 예수님 믿었을 거야.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 많지 않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인데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함같이 골도새서 12장 3절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의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왜?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저는 선교하면서 참 아주 재밌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제가 어떤 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면요 문화 다르지요, 언어 다르지요, 얼굴 색깔 다르지요, 삶이 다 다른데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분 러시아 사람도 예수님 영접하고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고 아프리카 목사님도 은혜 받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똑같은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권세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일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보람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이, 안 믿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한 달 왔다 하더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 어제 청년, 새로운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에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복음 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본인이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께 어떤 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뭐 그 일로 문자한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문자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직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가까운 교회도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면 또 이렇게 태워오고 또 태워주고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속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야, 쉽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자문하면 막 고발당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위험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합니다. 이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삶 속에서 겉잠을 내서 뭐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야,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 전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모르는 성도 중에 그런 분들도 선생님 중에도 또 다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그래놓고 13절에 그러므로 왜 지금까지 했다고요? 그 모든 걸 말씀해 베드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당시 사람들의 그 패션은요 이게 추렁추렁했어요. 옷도 길고 뭐 이게 옷 소매도 길고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남자들도 막 긴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안 다닙니까? 근데 일할 때는 이걸 꼭 당겨 올려서 딱 이렇게 허리를 동해요. 그와 같이 네가 마음을 단단하게 동해라. 근신하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한 같이 허리 뭉텅하고 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머리 깨어져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지. 정신줄 놓으면 금방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왜? 그게 빠지야 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 뭘 구별돼요? 영적 구별을 받았어요.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종교나 영적 변화가 있다고 하는 약속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보고 본질의 변화, 근본의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거 고치라 그거 고치라 해도 안 고쳐집니다. 우리에게 제가 다음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소리를 내서 여러분 왜 담배를 못 끊느냐 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기 싫어서 못 끊습니다. 정말 끊고 싶다면 기도하고 나아가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예, 제가 우리 남편에게 담배를 못 끊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왜 담배를 못 끊느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진짜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끊다 하더라. 이랬더니 너 그 목사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아 이거 그만 끊어야 되겠구나. 세상 거 끊어야 되겠구나. 죄 욕심을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워낙 안 변하다가 변하면 죽을 때 됐구나. 왜요? 저 변한 거 보니까 죽을 때 됐구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변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 믿고 예뻐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왜? 표정도 예뻐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러면 이뻐 보이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단단히 동기고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온전히 바랄지다. 그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세상에 넘어가지 마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말과 마음과 행동과 죄와 우상 숭배와 누추함과 음란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것은 안 맞다. 여러분 하모니 조화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조화가 돼야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지니라. 진주 돼지에게 드리면 조화가 돼야 안 돼요? 진주를 이 찬양대 같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드리면 조화가 돼요. 근데 그걸 돼지한테 던져봐. 조화가 되는가? 아유, 목사님 꼭 찬양대 우리도 이쁜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딱. 그런데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믿지 않은 자와 구별되어야 돼, 구별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는 믿는데, 구원은 받았다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이걸 보고 거룩하지 않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따르던 너희 사욕을 범하지만 순종.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떠나버렸어요. 이게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순종이듯이 예수 믿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볼 수 있겠다. 마음이 겸손하고 착하게만 하면. 그래서 아무 사람도 나는 복음 못 들었습니다 하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걸 믿는 걸 보고 순종.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 믿지 않은 사람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순종한 사람도 살다가 불순종하는 조그마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 가운데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됐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이죠. 육신의 욕심, 땅의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과 악한 것을 하고 또 육신의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 전부 다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고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성도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됐다. 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구별됐어.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되지요. 똑같아요? 아니요. 생각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도 똑같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 20년, 3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보고 교회 다녀요. 나 이제 알았네. 이러면 진짜 그 욕먹는 겁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난 처음 알았네. 그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말할 수 없지만 뭔가는 다르다. 뭔가는 다르다. 구별됐다. 구별된 겁니다. 행동도 달라진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 인용된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안 하고 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레위기 11장 44절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써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거룩해야 조화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똑같은 도덕질을 했어요. 똑같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도덕질을 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한테 기대를 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 했는데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욕을 안 하겠지. 와, 저기 예수 믿는 욕 더 잘하네. 그래서 나온 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게 여러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아, 우리 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구나, 구별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멘. 목사님, 집사는 뺐는데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일은 너희가 아버지를 오른 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했는데 여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외모로 하지 않고 행동을. 충돌되지요. 믿는 자가 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열매로서 상급이 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순교한 사람도 있고 복음 평생 전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있는데 맨날 놀러 다니고 근거니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 그건 공의롭지 않죠. 바울이 이걸 읽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아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쓸 때가 뭐냐? 지금 우리 나그네 인생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요. 너무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 말고 하나님 물으면 가고 사는 동안 감사하고 살고 복음 전하면 살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잠깐 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떠나서 나그네가 있으면 본장이겠지. 우리 진짜 집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말은 노예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호랑이 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런 경외심의 두려움.

성도는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만열이 얘긴다. 만열이 보면 안 돼요. 자, 아빠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유 없는 두려움을 우리 아빠 오면 무조건 때린다, 겁난다, 숨자 이렇게 말고, 우리 아빠를 너무 사랑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 아빠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무서운 분이야. 이런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랍니다. 그 아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기사대기 딱 때리고 그래도 사랑해줘. 이러면 아이가요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믿지 않을 당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보배론. 왜 예수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왜 보혈이라고 그래요? 1번, 뽀얀 피다. 죄 없는 피입니다. 죄 없는 피를 보혈이라고. 아멘. 우리 피는 전부 다 죄예요. 생각도 마음도 했던 모든 게 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 없는 피를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대신 죽고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된줄 믿습니다. 피로 레위기 17장 1절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팔 하나 잘려도 지혈이 안 되면 죽어. 양팔, 양다리 다 잘려도 지혈되면 살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대속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세상에는 은, 금, 명예 이런 거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더 이상 줄수 없는 그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우리 대신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밥 공짜로 먹지요?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밥 먹을 때 밥값 내는 사람 손들어 봐요. 잠잘 때 호텔비 내는 사람 아무도 없는가 봐요. 여러분 집에는 공짜로 먹어. 그런데 부모님은 공짜라나. 자녀를 공짜로 먹이기 위해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옷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애쓰고 먹는 거 아끼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수고의 대가로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대가를 온 우주보다 더한 대가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때 얼마나 사랑하셔요. 온 우주보다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셔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못 배웠다고, 좀 돈이 없다고, 좀 다른 사람보다도 신체가 뛰어나지 않다고 뭐 배경이 없다고 아이고 나 같은 거뭐 있으나마나 나 같은 거뭐 필요하나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온 천하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0: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소중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도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 짓고 살다가 싸우고 살고 욕하고 살고 힘들고 괴롭고 살다가 병들다가 죽어서 구원 못 받고 심판받는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오만 걸 다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자, 진정한 우리의 소망.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이스라엘이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사랑받다가 우리를 영원히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산소망이 있는 자야.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너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본질적으로 이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은혜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생각이 변화받고 말도 변화받고 삶도 변화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셨다. 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육청의 교원 1차 필기시험 선발을 강제 위탁하도록 한 개정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사학들이 권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지 못하는 인사권 침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인천

0: 인천의 기독사학인 숭덕여고는 전교생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임에도 매주 채플과 신앙 활동을 통해 교실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학원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숭덕여고와 사학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 시험에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측이 교사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늠할 선발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82개 기독사학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보낸 합격자 중 권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배식 숭덕학원 이사장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기독교사라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권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독사학들의 인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는 공교육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 이면에 사학 본연의 권학 이념과 기독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을목회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장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실천신학대학원대 등 교계기관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술특강을 열고 미래목회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교회가 종교적 언어 대신 공공 언어를 구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원일 원장 역시 서울 마포구 엘드림 통합돌봄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교회가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을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공유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교계의 마을 목회 담론과 민관 협력 통합 돌봄 모델 제시는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고 복지의 안정망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청재기적 행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동한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전 총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총회장 이만희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지시 체계와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6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박해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현지인 사역자를 기억하고 이들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전도 여행을 마친 뒤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오토바이 복음 전도자 파 씨의 삶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선교회 측은 고인이 숨지기 전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역 중단 압박과 함께 집이 철거되는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며 서울 사무실 순교자 연대표에 명판을 부착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남겨진 순교자 가족과 지금도 베트남 현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이어가는 오토바이 전도자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회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유가족을 돕는 홀사모 선교회가 올해로 창립 32년째를 맞았습니다. 선교회 대표 이에스더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복지행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선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는 현재까지 사정이 어려운 홀사모 30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오는 28일 경기 시흥 다롤교회에서 복지사역 확대를 촉구하는 헌신예배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죽은 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귀중화되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게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명을 맡고 이게 온 거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해줬지만 목회를 못했네.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곳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참 은혜로운 찬양을 접하게 됐어요.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에벤에세,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짧은 가사인데 성경의 감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에벤에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돌아보면 이번 한 주도 그래요. 좋은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도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동행을 감사하며 미래의 인도하심도 신뢰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즈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 같이 했어요. 가사가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이제 외우셨죠? 우미셸 목사님의 아 정말 파워풀한 힘찬 인도로 우리가 같이 찬양 집회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아멘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 늘 이 세 가지 사이로 오가는 것 같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미래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될까? 경제적으로는 어떡하지? 그런데 미래를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과거를 돌아보시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누가 너를 도왔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돼서 여기까지 온 사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건 하나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요.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건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 꼭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힘찬 찬양이었고요.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내 영혼 평안해.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앞길. 과거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찬양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졌기를 소망합니다. 5418번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낸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는 또 이 하루 되기를 바래요. 요즘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또 감사입니다. 3265번님. 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남편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대요. 7194번님, 걱정도 많았지만 또 한 주 한 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미래도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멋져요.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남편분.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적응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주 한 주가 또 새로운 미션 깨듯이 이렇게 가고 계신데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4587번, 이번 주에 오랜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화해를 하게 됐어요. 먼저 연락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네. 먼저 연락해서 또 관계를 풀어나간 이 경험.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낮아진 경험이 너무 큰 자산일 것 같아요. 멋집니다. 금요일에 힘찬 라디오 들으며 또 한 주를 돌아본다고 2146번님,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그 순간들,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역사를 돌아보면요, 앞으로 다가올 캄캄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빛 같은 믿음이 우리를 또 일어나게 합니다. 7460번님이 참 어찌 이리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다고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소망과 힘을,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다가가고 계십니다. 네, 찬양으로 계속 같이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오정택 목사님의 기적 같이 할게요.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여호와일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같이 했는데요. 이 감사의 기도 꼭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붙들고요. 오늘도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1: 네, 이번 한 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첫째,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요압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누가 그녀의 배후에서 조종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들킨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시킨 것이라 자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20절에 요압이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로 이 일을 계획했다며 그를 두둔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돌이키려면 이처럼 중보자가 필요해요. 아마 요압이나 드고아 여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요압이 계략을 쓰고 여인이 이야기로 설득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압의 중보는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화평케 하셨지만 요압은 자기는 희생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 드고아 여인을 앞세웠어요. 예수님은 진실되게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지만 요압과 여인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한 것이죠. 사실 평소의 지혜와 명철이라면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요압의 계책이 나쁘다는 것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자식들을 고생시켰다는 연민에 빠져 자식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정의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시켰어요. 결국 이것이 다윗을 자극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훗날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 중보자를 자청한 요압의 손에 죽고 말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나요? 가정과 직장에서 어긋난 관계를 풀고자 내 이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서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둘째, 원수된 사람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며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회개로 이끌었지만 요압이 지어낸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 분란만 가져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끝내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요.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고하지요.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도 보고 싶으면서 데려다만 놓고 참는 다윗입니다. 이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너무 큰 비극이 옵니다. 다윗은 엄격해야 할 때 관대하고 관대해야 할 때 엄격해요. 갑자기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백성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개인적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 때였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그 정도면 알아서 훈련받겠거니 착각한 것이죠. 저도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회개하지 않을까?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수준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과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제라도 그가 깨닫도록 양육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그저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양육하려면 결국 얼굴을 봐야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매를 맞고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해석되지 않던 내 삶이 비로소 해석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압살롬은 그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이 무거워 해마다 깎을 정도였어요. 보기 좋고 흠이 없으니 다윗도 백성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뛰어난 외모와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름다우니

0: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원수로 여기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도리어 그분을 떠나 있지는 않나요? 장모님과 서먹했지만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나눈 간증에 설득되신 장모님이 공동체부터 가게 되어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0대 후반에 장인어른을 여의고 혼자 되신 장모님은 자기 힘과 의지로 두 딸을 뒷바라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장모님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교회로 인도했지요. 하지만 장모님은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발길을 끊으셨어요. 24절에서 압살롬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거리를 두는 다윗처럼 저 또한 장모님과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장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주셨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이사할 지역을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장모님이 최근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니 처제가 사는 지역에 계시는 게 안전하고 또 그곳이 교회와도 가까우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이제 좀 쉬고 싶어 고향에 내려가게 해줘라고 하셨지요.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 삶을 간증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술 마시고 본능대로 살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사명을 갖고 아내와 아이를 돌봤더니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장모님도 조금은 외롭더라도 자식 근처에 사시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나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한참을 고민하시던 장모님은 결국 제 권면을 받아들여 처제가 사는 지역에 살 집을 구하셨어요. 장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이 일이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 가정까지 교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요. 저의 적용은 가족 모임 때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모님과 처제와 동서가 구원받도록 꾸준히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서먹하고 힘들어도 장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니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할 수 있었네요. 내 이익이나 연민의 감정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회개 없는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도 끝내 얼굴을 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더 큰 비극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된 저희에게 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한 압살롬을 끝내보지 않은 다윗처럼 저희도 기다림의 때와 양육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 회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피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 때문에 찾아가 그 얼굴을 보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함께 찬양.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

0: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0: 대학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 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 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0: 네.
1: 저번에 용인 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0: 네.
1: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0: 네,
1: 총장님께서 학교 자랑 좀 해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 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1: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보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에
0: 네.
1: 대학에서
0: 네.
1: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0: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1: 그러게.
0: 네.
1: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0: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1: 어렵죠.
0: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그래요.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신학을 한국서
0: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미국서 하시죠?
0: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1: 그 저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0: 네,
1: 다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1: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0: 그랬습니다.
1: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목회지

0: 대학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1: 그러면 그래.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1: 그러시구나.
0: 네,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0: 만났습니다.
1: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네.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학선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0: 네.
1: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0: 네.
1: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예,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신학,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0: 네.
1: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0: 네.
1: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0: 네.
1: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1: 또 그런,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0: 네.
1: 어느 할머니가 평생
0: 네.
1: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겠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0: 네, 네, 네.
1: 또 온 거를 구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0: 네.
1: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1: 그러게요.
0: 수 있도록.
1: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0: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그러면 저 임기가
0: 네.
1: 4년 있다가 또 다시.
0: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1: 그런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0: 네.
1: 20년, 15년
0: 그렇죠.
1: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0: 네.
1: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0: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1: 기숙사는요?
0: 기숙사 이제 양지.

0: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0: 네.
1: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0: 네.
1: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0: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0: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1: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0: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1: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0: 네, 네.
1: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0: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1: 근데 뭐 찍어야 되죠?
0: 네. 그래서 뭐
1: 중신대학교
0: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0: 예.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1,5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 재단이 있어요.
0: 네.
1: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0: 네.
1: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천 불을 주고
0: 네.
1: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0: 네,
1: 조정이 되는데
0: 네.
1: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0: 네.
1: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0: 네.
1: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0: 네네.
1: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0: 아유,
1: 드릴게요.
0: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2: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2: 그렇죠.
1: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2: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0: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1: 따라갈 수가
0: 수준은 안
1: 없죠.
0: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1: 있어요.
0: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메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1: 그러시구나.
0: 예, 그래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줬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벨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랩티스트
1: 아니, 제가
0: 학교인데,
1: 거기 명박도 받았고요.
0: 네,
1: 거기
0: 그러실 것 같으세요.
1: 총장님하고 많이
0: 네,
1: 알고,
0: 그래서
1: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애들이 다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예요.
0: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예,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1: 거기서
0: 있습니다.
1: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0: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하고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0: 예.
1: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1: 현재 합해서 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2: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네,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뭐

0: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1: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0: 네.
1: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0: 그렇죠.
2: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0: 예, 그렇죠.
2: 부탁드립니다.
0: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그의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의 공간을 공적, 사회적, 인격적, 친밀한 공간 등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공간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심리적 안정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의 차원입니다. 특히 인간이 진정한 정서적 회복과 깊은 나눔을 누리는 곳은 바로 인격적 공간과 친밀한 공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깊은 속사정까지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달려갔던 곳이 바로 이 친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위협을 당한 후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동료들에게 가서 사정을 다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한 협박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그들에게는 곧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난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공동체에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기도 공동체가 종교 권력의 서슬퍼런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도 아픔을 위로받을 공동체도 없어 망망대해를 표류하듯 살아갑니다. 개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기도와 영적 돌봄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곁을 지켜줌으로써 복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즉 영적 돌봄으로서의 전도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서양을 횡단하던 화물선에서 한 흑인 소년이 발을 헛디뎌 거친 바다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비명을 질렀지만 거대한 엔진 소리에 묻혔고 배는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소년은 이내 기력이 다해 이제 포기하자라며 낙심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소년의 마음에 자상했던 선장님의 얼굴과 따뜻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선장님은 내가 없어진 걸 아시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 믿음 하나로 소년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실제로 소년이 없어진 것을 안 선장은 즉시 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이 이미 늦어 상어밥이 됐을 것이다. 일꾼 한 명 때문에 이럴 가치가 있냐며 반대했지만 선장은 호통을 치며 수색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년에게 선장이 물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서 어떻게 그토록 오래 버텼니? 소년은 답했습니다. 선장님이 반드시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구했구나. 잠시나마 망설였던 내가 참 부끄럽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친 인생 바다에서 가라앉아가는 이들에게 소년을 구해준 선장과 같이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존재,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위협에서 놓였을 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달려갔듯이 교회는 고난에 지쳐 바닥에 주저앉은 자들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들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말씀의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만난 공동체가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시편 2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은 세상 열왕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허망한 모의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승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기도 공동체는 성령께서 떠올려 주신 이 말씀을 자신들이 겪은 밖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

0: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상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자 지금 당하는 박해 역시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공동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위기를 돌파할 담대함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도들과 동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빌기를 다했을 때 마침내 강력한 영적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표적으로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둘째는 내적인 충만으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위협을 압도하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온 심령을 지배했습니다. 셋째는 외적인 전도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삶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기도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 이처럼 무기력했던 영혼을 깨우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합니다. 비록 눈앞의 환경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동력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빌기를 다했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합심 기도는 땅을 흔들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굳어버린 기도자의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고난이 비켜가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정된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승리자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기도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시 합심 기도를 시작할 때 일어날 영적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이 거친 바다에서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늘의 해결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서로의 친밀한 기도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복된 기도 공동체로서 영적 돌봄으로서의 전도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청현제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 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 교수 선교 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희망연합이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덕교회에서 강소교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은샘공동체 이병승 목사와 우두막공동체 이재영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32-331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빛교회가 6월 20일 토요일부터 7월 12일 주일까지 늘빛교회 유치부실에서 2026 늘빛 영어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6-0605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가 6월 20일 토요일까지 국제유학생을 위한 2026년 2학기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70-643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조카 롯도 덩달아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면서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가난한 시절에는 둘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자 분쟁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나눌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부유해지자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마치 옛날과 오늘날의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의 단칸방에서 3남매, 4남매, 5남매 그렇게 지내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기 힘든 때 있었습니다. 훨씬 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각자 방 하나씩 쓰는 집들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갈등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반면에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비교가 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롯에 대해서는 그냥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

인생의 불행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잘났으면 우월감에 빠지면서 잘난 체 합니다. 좀 힘들면 자기 스스로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물질은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자꾸 갈등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순서가 틀렸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랫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먼저 찾아가는 건 도리입니다. 요즘은 도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지만 먼저 조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통큰 양보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집안의 어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숙은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자기 권리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미성숙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양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큰 통큰 양보를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13장에서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래? 2절에 예, 하나님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는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복받는 게 참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자기 안에 품게 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꿈은 품음으로써 시작됩니다. 꿈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꿈을 품음으로써 시작돼요.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임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꿈을 먼저 품어야 꿈의 성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이 없으면 늙은이입니다. 아직도 이룰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내게 이루고 싶은 꿈, 내 안의 소원, 내가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 드림, 꿈이 없으면

잠언 18장,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것이 한자 단어이기 때문에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번역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방자해진다. 이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방자해진다라는 것을 무질서해지지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거나 무시했다면 온 세상이 무질서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만 걷돌고 있으면 온 땅이 혼돈해지고 공허해지고 흑암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흑암이 다 거두어지면서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품게 된 비전과 꿈과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을 좀 바꾼다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함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는데 너 그러면 나한테 으덕 터져? 죽을 거야?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하는데 그냥 놔두어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놔두어 버린 상태가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이 상실하다는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 NIV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이 상실한다고 하는 단어를 deprave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depraved라는 단어는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 사람들의 삶이 타락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꿈이 그 삶의 중심에 없으면 꿈이 없는 그 사람은 인생을 막 살아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본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을 연속해서 본다면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자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29절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해서 30절, 31절, 32절에 보면 21가지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품게 되는 꿈, 드림, 비전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에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진 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심장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입니다. 설레는 심장이 없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소원, 비전,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신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늘 그 사람의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일부러 무시해 봅니다. 일부러 모욕을 줍니다. 개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딸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원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을 품고 있어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 두 번째. 제가 앞에서 꿈을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첫째는 꿈을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꿈을 품을 때에 바른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 봅니다. 간혹 어떤 가정들은 가장들의 잘못된 꿈 때문에 가정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잘못된 허무맹랑한 꿈 때문에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꿈을 품 때 바른 꿈 품으셔야 됩니다. 그럼 바른 꿈은 어떤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은 뭡니까? 앞에서 봤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중에서 특별히 2절 뒷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 너는 뭐가?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자기가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꿈으로 품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을 꿈으로 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꿈꿉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보장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이 모든 걸 보장해 주겠다고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꿈인 사람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마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 볼 때에 다른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전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인생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전할전자 길도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물질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예수님의 꿈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들을 마귀의 거짓말에서 빼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꿈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이 모든 것이십니다. 그 마귀가 제안한 이 모든 것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할 때에 돌이라면 당연히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삼촌 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더 젊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얼른 선택합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축복받은 땅으로 보여진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복받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처럼 보였어요. 애굽 땅,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애굽에 가서 이민 가는 거, 애굽 시민권 얻는 거, 거기 가면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롯의 눈에 그게 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같았다고 했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무리한 걸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거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고 너는 떵떵거리며 살수 있어. 물질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의 만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너를 만능으로 만들어줄 거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바른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 이야기 세 번째. 그 바른 꿈을 이루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꿈을 성취시키려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그 욕심 때문에 복덩어리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은 자기 눈에 복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그의 꿈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보다 앞서는 교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불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비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의 겉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혈육보다는 아브람과의 그 관계보다는 욕심에 찬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위험한 것을 보지 못하는 화려한 것만 보고 선택한 경솔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이 어린 조카에게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겸손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보다도 조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아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으로 넉넉해 보여도 영적으로 손해 볼수 있다면 노!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를 하는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품었던 복이 되는 그꿈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복덩이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닥쳐오는 화를 다 막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서로 복이 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판단으로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취할 것을 취할 줄 알아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들에게 자식만 생각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부모에게 복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로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이 땅의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셔야 됩니까?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시는 복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1대1 제자 양육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도 복덩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편안함과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졌던 그 하란을 떠나서 그냥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땅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치열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보고 그 땅에 간 겁니다. 그것도 나이 75세에 갔습니다. 모두가 쉬려고 할 때에,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모두가 다 살았다고 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시간 자기 딴에 젊다고 생각하는 모든 젊은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거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 잡고 싶다 하면서도 막상 파도가 두려워서 배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나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으로 품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

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람 성격 표현할 때요, 완벽주의라는 단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어떻게든 교회 가게 하려고 막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완벽주의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를 굳이 찾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100을 채우겠다고 하는 완벽주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 한 마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표를 채우고 목적 달성하려는 의지와는 다른 거죠.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냥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완벽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두란노경비와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예전에 이 두란노경비와 찬양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이 팀들이 이렇게 했었고 테이프로 아, 경배와 찬양 참 많이 들었는데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왔네요. 한 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실 제일 처음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3시로 했다가 제가 5시로 가면서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3시로 왔습니다.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3시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이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나 딱 3시 하면 동시에 방송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도 새깨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보면요. 휴가 때나 잠깐 쉴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주는 비가 내린다고요. 5189번님. 대부분 지금 오늘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씨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평택에서도 잘 듣고 계신다고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 사연 참여는 샵 1069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운받으셔서 어플 한번 다운받으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딱 클릭하면 라디오처럼 나옵니다. 휴대폰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8445번님처럼 이렇게 앱으로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목포에서 출첵, 의정부에서도 출첵. 자, 그리고 군포, 인천 남동구, 부산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아, 어제 귀한 선물 김선물 아유 마침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7856번님 광양 흐린 날씨 네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수원 소나기 내렸다가 지금 잠시 멈췄다고요. 849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완벽주의 얘기했는데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주의가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저도 조연출로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있다고요. 자,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곡 5189번님 내게 한같은 평화.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날 사랑하는 주님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껴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예요. 예전에는 퇴근 때 들었는데 3시로 옮기셨군요. 워크샵 가면서 들어요. 새껴라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화이팅 하고 7148번님 예전에 퇴근 때 들었다. 5시 때. 그 옛날인데 진짜. 전국 방송 되기 전에 서울 경기권만 방송할 때 그때 5시였습니다. 오후 5시 그때. 오래간만에 오셨나 봐요. 7148번님. 3시로 이렇게 옮긴 지 꽤 됐습니다. 3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립니다. 1964번님. 그렇죠.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 방송국은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은 70년이 됐어요. 극동방송이. 의정부 출석해 주셨어요. 2682번님 즐겨 듣는 극동방송입니다. 어찌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이제야 출첵합니다 라고 2150번님 잘 오셨어요.

어플 메시지로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 어플 스토어 가셔서요.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딱 하나 떠요.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에서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글도 남길 수 있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만난 예전 구역 식구 중에 새끼라 청취하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했다 하면서 반가웠다고. 오, 그렇군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 아는 식구 중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도 가입했다는 분을 만났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도 새끼라를 듣고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또 반가워요. 서울은 해가 쨍쨍 몹시 덥다고 2191번님 강남에서 오후 반차 내고 퇴근 중에 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어제 MRI 받으셨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191번님 화이팅. 아버님 힘내십시오. 1964번님 1년에 2번 이웃 초청 잔치 하는데 상반기에 603명의 초청 대상자 참석했고 463명의 귀한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 참 많이 나왔네요. 우리 463명 앞으로 계속 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화성 동탄 8503번님 비와도 축구하러 가는 아들 박이한 화이팅 해달라고요. 그래 그래, 비오는 날 축구하면 더 재밌지. 축구, 아 오전에 축구, 그 얘기는 이제 패스. 패스입니다. 자, 세종 대전 비 내립니다. 4637번님도 오셨어요. 어떤 데는 햇빛 쨍쨍, 어떤 데는 비 오고, 여기는 대구 무척이나 더워요. 새끼라 방송 듣고 지낼래요. 이렇게 또. 그렇군요. 자, 혹시 이번 한 주 동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신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내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최근 내가 예배를 드디어 시작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좋고요. 저랑 전화통화하고 나서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교회 갔다고요. 경북 구미에서도 오셨고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아, 내일 애들 온다고 해가지고 밑반찬 우엉채조림 묵은지 삼치조림 만들고 있다고. 와, 우엉채 저 며칠 전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죠. 옛날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자, 서천 남대문 듣고 계십니다. 비 내리는 익산 듣고 계시고 한동 카페에 앉아 비가 오는 날씨에 쉬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들내미 어린이집 하원 준비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카레하고 8858번님 일산 비 오기 시작했다. 경기 광주도 비 온다고요. 논산 연무에서도 잘 듣고 계시고.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신청곡 고3아이 목회자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5127번이 화이팅입니다.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5127번님 고3 자녀 목회자 비전을 품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흥 무지덥다고요. 또 송파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같은 회사 다니는 언니한테 새끼라에 전화통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된다면서 아주 안 된다면서 자기는 조금 더 놀아야 된다면서 극구 안 된다고 하네요. 놀 만큼 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2년밖에 안 놀았다고 자기는 좀 더 놀아야 된다고 이 언니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4111번님 와 2년 놀았으면 진짜 많이 놀았는데 와, 얼마나 재밌게 놀면은 그러게 이 언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주 괴로운 방학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신나는 방학이네요. 교회 방학이 2년. 자 우리 4111번님 이 언니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작전으로 일단 시작해봅시다. 극동방송에서 선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놀면서도 극동방송 들으시라고 새끼라 들으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전화 연결 되겠죠.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언니 주소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낼게요. 논산 연무에서 잘 듣고 계십니다. 딸이 방학 중인데 계속 기도 중이고 언제 기회 봐서 새끼라 도전하겠다고 그래요. 꼭 도전해 주십시오. 김밥 먹으면서 점심이 늦으셨네요. 3768번님 인천에서 남편과 아들 함께 이사할 집 리모델링하면서 또 새끼라 응원하면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8589번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 가족들 방학생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급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극동방송을 어떻게든 듣게 해주시고 기회되면 새끼라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 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 방학이다. 본인이 내 자신이 하시는 분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지금 내가 교회 방학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네요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또는 뭐 3년 쉬고 있다 3년 방학 코로나 방학 5년 방학 나 20년 쉬고 있다 20년 방학 아니면 나 무교다 종교가 없어요 무교 이렇게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면 그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 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방학 예 몇 년 방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금방이라도 비가 오려 한다고요. 392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아까 사실 제가 방학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보낸 분이 계세요. 이분 어떻게 문자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보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합니다. 0584번님 신호 갑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번님. 자, 신호 갑니다. 0584번님. 신호 가요. 058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아, 안 받으시네요. 아쉽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내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다. 본인이 방학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몇 년 방학 이러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저하고 통화가 지금 될 수 있는 분, 네,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지금 방학이라고 지금 주신 분은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9852번님?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8858번님, 내일 가족여행으로 경주를 가시는군요.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꽃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8858번님.

마커스 꽃들도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파동 거여동 운전대 잡으면 늘 청취하고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2830번님 지금 방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하고 교회를 찾고 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2830번님께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방학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있지만 남편이 지금 통화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좀 전화를

0: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남편 방학이에요 라고만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3959번님 14년 방학 후에 다시 계약한 지 3개월째라고 와, 아들 딸의 인성과 아내와 저희 가족 평온을 위해서 또 친누나의 권유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너무 잘하셨네요. 3959번님 그 후로 운전할 때는 극동방송을 잠시잠시라도 늘 듣고 계신다고. 와, 우리 3959번님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성함하고 주소 샵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 무화과밭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성령 암송하는 손녀들 따라 암송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187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그러게요.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저도 이 무화과라는 걸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야, 침 나옵니다 갑자기. 정말 맛있는데. 제 친구 7년째 방학이에요. 제발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7413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계약한 분이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1: 네.
0: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0: 다행이네요. 지금 울산 맞죠?
1: 네. 방송 듣고 있었는데.
0: 방송 듣고 있었어요. 네네. 이현주님?
1: 네네.
0: 우리가 작년에 통화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새끼라를 듣고
1: 네.
0: 스스로 교회 가신 분 맞죠? 울산에서.
1: 네, 근데 야. 제가 새끼라도 새끼라지만은 예. 제가 울산 극동방송
0: 예.
1: 아침 방송을 출근 시간에 들으면서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나서
1: 네.
0: 그때만 해도 아들, 딸은 전도를 못했는데
1: 네.
0: 지금 다 교회 나가고 있다고요?
1: 네네.
0: 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들은 어떻게 전도가 된 거예요?
1: 저희가 그 울산에서 네. 돌아올 탕자라고
0: 돌아올 탕자 예
1: 그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0: 예예. 예.
1: 네,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0: 예.
1: 제가 그때 이제 스스로 혼자 가게 돼가지고
0: 예.
1: 그 극동 방송에서 울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0: 예.
1: 그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0: 예.
1: 생방송으로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0: 예.
1: 올해 4월이었거든요.
0: 예.
1: 네, 올해 4월에.
0: 예.
1: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 아들과
0: 예.
1: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나가고 저희 딸도 지금 고1인데
0: 예.
1: 제가 조금 부탁을 했더니
0: 예.
1: 예.
0: 와.
1: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울산 극동 방송 완전 애청자시군요.
1: 네, 저는 그걸로 계속
0: 그러니까.
1: 소망의 기도의 기도 제목도
0: 올리고
1: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에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0: 예, 예.
1: 네네, 그래서 네, 혼자 가게 됐어요.
0: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갔어요.
0: 오, 그리고 이제 또 전화 연결해서 아까 네. 딸인가 아들도 교회 가게 되고
1: 네. 네, 그거는 작년에 피디님하고 네. 통화를 하고
0: 네네.
1: 기도를 해주셨어요.
0: 오.
1: 그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들, 딸도 같이 이제 교회 가게 해달라고
0: 예, 예.
1: 기도를 해주셨고
0: 예.
1: 선물도 받았고
0: 예.
1: 네, 그래서
0: 이야.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다니고 있나요? 아들, 딸?
1: 네네. 네, 그래서 중고등부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0: 예.
1: 친구 따라간 게 아니고 엄마 따라가서
0: 예.
1: 어색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요.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지금은 적응을 조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0: 일하기 싫은 것 같은데도 아침에 잘 일어나서 네, 가고
1: 그래서
0: 있어요.
1: 엄마 없이 지금은 이제 애들이 중고등부에 잘 들이고 있나요?
0: 저번 주부터 그렇게
1: 저번
0: 했어요.
1: 주부터.
0: 네, 하고 제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엄마가 그 9시에 같이 못 들인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고 저는 식당 봉사를 하고. 네.
1: 야, 몇년 방학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0: 저는 30년 방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큰 교회로 이제 부모님이 옮기시면서 제가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제가 여름 수련회까지 간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고1이지만 그 딸이 태어난 지 이제 돌 되기 전에 동네 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냥 또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1: 30년을 쉬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다니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까지 하고 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아직 안 받았죠? 꽃바구니.
0: 저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네.
1: 그러면 꽃바구니를 애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니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정말 잘했다 하면서 꽃바구니 전해 드십시오. 혹시 자, 우리 이현주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0: 인생 찬양이요. 저는 실로암 옛날 노래이긴 한데
1: 실로암.
0: 찬양이긴 한데 예.
1: 왜 실로암이 제일 좋으세요?
0: 그때는 중고등부 때 정말 뜻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 찬양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그때는 뜻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1: 그래요.
0: 저한테는 그 가사 내용, 찬양 내용이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네.
1: 옛날에는 진짜 그랬죠. 실로암 그냥 우리 박수 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0: 네, 신나게 그냥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옛날에는
0: 불렀어요, 그때는.
1: 진짜 내가 차가운 새벽이었고 밤이었고,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실로암이. 그쵸?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 또 아들, 딸까지 다니게 됐다는 소식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계속 우리 울산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파선 교사님 김선 권사님 아들 20년 방학했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지금 방황 중인데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군요. 김포 그쪽에 제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까 우리 어르신이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보내면서 조현출 김인수 갑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복된 꼭 주말도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0: 영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이시 메시나타.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삶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내게는 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한웅재의 나의 시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2절 말씀인데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책 잘 받았어요 라고 감사 인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화요일에 진행하는 룻기 책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잘 받았다고 인사를 남겨주시는 분들 보면요. 더욱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인사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177님 반가요 고피디님 저도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믿음으로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0317님께서 저는 어제 서울에 다녀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통해서 숭례문 사진과 남산 사진을 아주 멋있게 찍으셔서 직접 찍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가끔씩 일상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굉장히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 일상 말씀해주시면서 이렇게 가끔씩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치지님, 저는 지금 서울인데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꽃꽂이 수업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서울도 지금 비가 내릴 것 같죠. 지금 현재 부산 기온은요. 약 23도 정도 되고 어제보다 3.4도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리고 지금부터도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오늘 밤부터 유독 더욱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퇴근길에 꼭 우산 잘 챙기셔서 비 맞지 않으시고 조심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 4시 기준 부산의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내일 주말에 우산 잘 챙기시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서 건강 안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0742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애청자분들과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530님 저도 출첵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믿음으로 고 힘찬 구호에 큰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고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9507님 저는 화분에다가 오이 씨랑 토마토 씨를 심었어요. 여기는 비 오는 양평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와, 요즘에 화분에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이랑 토마토를 심으셨다고 하니까 직접 기르셔서 또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심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평도 비 오고 있습니다. 1693님 한 주의 마지막 날 고혜수 PD님의 은혜로운 방송 들으면서 마무리하니까 감사합니다. PD님의 삶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문자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가 다 은혜롭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3874님 믿음 하트 보내주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함께하고 싶네요.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도 함께하고 싶네요 라고 신청곡도 벌써 보내주셨고요. 0742님 기상특보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특보 소식은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외출하실 때 더욱더 유의하셔서 네,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5468님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보내주시면서 이 찬양에 담긴 나의 묵상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보내주시면서 어떤 찬양, 어떤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듣고 싶으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선곡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빠질 수 없는 선물 시간이죠. 오늘 6월 19일인데요. 첫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446님께서 미디움이 없이는 라디오와 스몰뿐이니 미디움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개그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덕분에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72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믿음으로 고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4411님 믿음으로 고 저는 지금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출첵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오늘 코너인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하고 싶은 찬양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히즈가든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또 찬양 함께 올려주시면서 이 찬양에 담긴 나의 묵상과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인데요. 6월 19일이잖아요. 여섯 번째. 첫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여러분의 묵상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찬양 함께 남겨주시면서 어떤 찬양을 어떤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듣고 싶으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선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문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0229님, 저는 지금 기관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고피디님 화이팅입니다.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이 시간 교회 청소, 교회 봉사하시면서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라디오를 틀어두시고 청소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귀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은 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9507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내일은요, 저희 시어머니의 80세 생신이십니다. 80이십니다. 한마음으로 모이는 시댁 식구 다 모이면요, 21명인데요. 와, 저희 어머님께 이 찬양 들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한마음으로 모두 모이면 시댁 식구가 21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사실 요즘 시대에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일 주말, 여유로운 주말, 시어머니 여든 생신을 함께 하시면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신다고 합니다. 이 찬양 어머니께 함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남겨주셨고요. 4411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충만 찬양. 손경민, 충만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0742님, 조수아의 음성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청합니다. 요즘 제가 좀 안일해졌는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여러 신청곡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신청곡 보내주실 때 내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문자와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와 채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곡 올려주시는 날이고요.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문환과 이광희, 옹기장이, 이정림, 소리엘, 아침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9507님께서 시어머님께 들려드리고 싶다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또 4411님께서 신청해 주신 손경민의 충만, 0742님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조수아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은혜로운 찬양들 어떤 찬양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신청곡을 모두 다 함께 올려드릴 수는 없어도 평일 중에 제가 꼭 신청곡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마지막 찬양, 중간 찬양,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 이 시간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올려주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누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으시다면 묵상 나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98님께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시편 139편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2126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어제 기도회에 갔는데요. 신의학단의 은혜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굉장히 뭉클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믿음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3873님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이 왜 떠오르는가 했더니 우리 이태남 은퇴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네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3874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507님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0742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4411님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4277님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3874님께서 은퇴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의 소천 연락을 듣고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 부탁드린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휴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손경민의 은혜, 2126님의 신청곡 이어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874님의 신청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 2126님께서 신청해 주신 은혜 손경민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3874님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퇴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슬픔 중에도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렇게 덧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가사 중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슬픔 중에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함께 고백하며 마음 모아서 3874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플레이리스트 오늘 6월 19일 첫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 선정했습니다. 4411님, 0742님, 2126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2절 말씀인데요. 주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장 우리의 밝은 순간뿐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시는 오늘 남은 하루 그리고 주말 보내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사회치지님께서 신청해주신 예라모십의 나의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며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돕는 건강한 성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더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성숙한 인격과 영적 실력을 쌓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성숙을 멈추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질을 계속하여 참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성공, 인기,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과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자기 존중감 없이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대접만 받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 주시는 분들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외로워 눈물이 나도 먼저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사면 초과인 듯 여겨지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탄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힘겨울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

네, 저는 전미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BC 3세기 7개의 국가로 쪼개졌던 중국에 당시 가장 큰 힘과 위용을 자랑하던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나라의 왕은 그의 동생이자 조정의 실력자였던 평원군에게 인근에 있던 이 초나라의 도움을 청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을 받고 평원군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수하의 한 3,000명 정도 되는 부하들 중에 20명의 협상단, 지식과 그리고 누군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문물을 겸비한 20명의 협상단을 꾸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정예 멤버를 뽑는데 19명에서 더 이상 뽑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를 세워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누구를 한 명도 데리고 가야만 하는가, 이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름 모를 잘 모르는 모수라고 하는 한 하인이 이 평원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리, 저를 그 20번째 용사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천거한 거예요.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평원군이 그 모수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모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거의 3년 정도가 다 되어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평원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당신은 안 되겠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그 끝이 금방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법이요. 그런데 자네는 내 집에 3년이나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으니 재능 없는 것이 아니겠소.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 돌아가시오.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모수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리, 그것은 제가 이제껏 주머니 속에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진작에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더라면 송곳 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송곳 자루까지 통째로 뚫고 나왔을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평원군은 그 이름 모를 부하였던 모수가 보여준 기계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타당한 논리에 감탄을 하면서 그를 20번째 수행원으로 함께 합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평원군은 20명의 협상단과 함께 초나라에 도착해서 초나라의 왕 고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진나라를 견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초나라 왕 고열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누구의 손을 잡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조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 진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돌아가시오. 네, 고민해봤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소. 그러면서 협상 결렬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20명의 협상단, 그들은 평원군과 함께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단이 쭉 있고 이 넓은 마당 뜰에서 기다리고

되고 있었는데 협상이 결렬되는 것 같으니까 그 20명의 수행원 중에 모수라고 하는 자, 맨 마지막에 합류한 자가 자기 손을 칼에 탁 대고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고현왕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합종, 동맹을 맺는 일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 단두 마디로도 결론을 낼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침부터 시작한 대화가 해가 중천에 뜨

0: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칼이 있고 왕과 저의 거리는 불과 열 걸음도 되지 않습니다. 초나라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당장은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제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 목을 걸고 지금 초나라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나라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초나라는 사방 수천 리의 땅과 백만 군사를 가진 천하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초나라가 그동안 진나라에게 당한 수치들을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과거 역사 가운데 초나라가 진나라에게 당한 수많은 수모들을 다 꺼내면서 지금이 기회인데 왜 우리의 손을 잡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것은 100번을 씻어도 모자랄 초나라의 전체 수치이자 왕의 조상들께 지은 죄입니다. 조나라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이 치욕을 우리가 봐도 이게 당신들이 부끄러울 일인데 명색의 천하 대국의 왕이라는 자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이 합종 동맹은 단지 우리 조나라를 구원해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초나라가 진나라에 복수하고 천하의 패권을 다시 쥐게 하려는 초나라를 위한 대의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당신이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죠. 고요랑은 이 모수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의지를 다져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자네의 말이 참으로 옳소. 내 조나라와 힘을 합쳐 진나라의 대항에 싸우겠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평원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히 인재를 알아본다고 자부를 했으나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당신은 초나라에 가자마자 세치의 혀로 초나라 왕을 움직여 초나라의 국격을 높였도다 라고 큰 칭찬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낭중지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 그 송곳은 주머니로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 재능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숨기려고 해도 그 재능과 실력이 숨겨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과 딱 맞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0: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한번 가보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마침 그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어느 한 가정이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크게 환대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밤낮 쉼 없이 사역으로 막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까지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 게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뭔가 좀 더 친밀한 가르침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가 두로에 왔지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나? 그가 숨을 수가 없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표현,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송곳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곳을 뚫고 나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두로에 도착하셨을 때 그가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아닐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감추고 사나.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0: 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동선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처럼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가 나는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좀 뭘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나 보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바닷가로 나가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갈릴리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대? 다 우르르 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0: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동네 갈릴리 지역 유대 땅을 넘어서서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페니키아 국경을 넘어서 두로 지역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두로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데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분, 그분이 우리 지방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만나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았어요. 제법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중지추, 예수님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송곳처럼 두로에 가서 가만히 머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자기 계획처럼 잘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를 찾아온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싶었지만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도 잘 감추고 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잘 안 들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신분,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고 했을 때 들키는 게 좋은 걸까요? 안 들키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은 들켜야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표시가 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23회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가 지난 금요일, 그래서 한국하고 체코하고 경기가 있었잖아요. 누가 이겼죠? 한국이 뭐 이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때 TV 꺼버리신 분 있으세요?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간첩이에요. 딴 나라 사람인 거죠. 그때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친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로에 갔는데도 표시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다 알아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은 왜 예수님 동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으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궁금해하고 찾아가서 또 만나고 싶어 했는가? 예수님이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던 자신의 정체성,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곳은 반드시 가야 되고 가는 방법은 이렇다. 삶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깨닫고 선포한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한 대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고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법정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몰래 뒤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는 그 중간에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제 제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먹을 걸 건네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 양을 너한테 부탁한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랑하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꺼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 만나라 그랬잖아요. 하셨어요? 도전해 보셨어요? 말한 대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만나고 싶어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저들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뭘 하셨는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모든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들린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막 부어주고 싶은 거죠. 그 수많은 은사들, 능력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더 큰 특징이 네 번째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그걸 쓰고 싶어 합니다. 나 잘 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는 잘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지금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있지? 그러면 너 배고플 텐데 여기 돌이 있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면 배가 부를 거 아니야. 한번 해봐.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 배고픈데도요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에게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불리는 데는 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야, 너는 남은 참도 잘 도와주고 구원도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정할게.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은 효율과 효과보다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집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효과를 참 좋아합니다. 10을 씹으면 50

90이 나오기를 원하고 100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두로에 가서 단 한 사람만 복음 전도에 선도했다니까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두루 지방에 가신 거예요. 효율과 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넣어 놓아도 다 삐져나오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못 알아봤나?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데 우리는 숨겨도 너무 잘 숨겨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나 평상에 두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을 켜서 놨어요. 근데 이 안에 숨겨두는 바보 같은 놈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숨겨뒀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위에 올려서 어둠을 밝히는데 등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빛나는 인생인데 숨기려고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 숨겼다 치자. 그래도 숨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나? 왜 못 알아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산 삶의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두루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 했으나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를 감추려고 했으나 감출 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감추고 사나? 예수님처럼 안 살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거라면 다섯 가지 소개해드렸잖아요. 첫째,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깨닫고 선포한 말씀대로 사셨다. 지난주에 그렇게 원수도 한번 그러면 찾아가고 만나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살아야 되는데 아유 좋은 얘기, 그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면 이건 안 믿는 겁니다. 믿고 싶은 거지 안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고 타인을 위해 썼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능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한다? 타인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숨어 있으면 숨어 있나 보다, 잘도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들어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드러나도록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예요. 물론 잘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감춥니다. 절대 안 드러나게 해요. 가룟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가죠. 거짓말 하잖아요. 잘 감추고
나중에 들키고 나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버립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잘 감춰요. 깜짝같이 전혀 못 알아보게. 근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요.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신라와 누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떠들고 다닙니다. 바울은 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 드러나고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춰요? 바울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춰내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감추고 산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믿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금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놓고, 야,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나중에 감별사에 갔더니 가짜라고 판명 나보십시오. 기절 초풍할 노릇 아닐까요?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잘 감추고 살았습니다. 근데 천국 갔더니, 야, 너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못 가, 못 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살고 있으나 감출 수 없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딸을 보는데도 그렇게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표시 나는 게 정상이에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이 뭔가 실실 새어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은혜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는 게 기적이에요, 감추는 게.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여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0: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문을 엽니다. 요즘에 시편 119편을 많이 선포하게 되네요. 오늘은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 영혼에 또렷하게 말씀을 새겨넣는 성경암송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서 교회가 오기 즐거운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또 재미적인 요소를 또 관심 갖고 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실 이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정말 신앙교육의 핵심은 성경 암송이라는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또 암송이 주는 유익을 널리 널리 전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자, 부산 연서교회 이상권 목사님 그리고 두 딸 에스더 양, 다비다 양. 이름이 참 아름답네요. 에스더, 다비다.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이 가족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오늘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 대목을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반갑게요. 아, 매주 성경 말씀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을 소개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오직 말씀, 특별히 말씀 암송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겠다는 결단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가정사역을 하고 계신 부산연서교회 이상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딸 에스더 다비다 자매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에 있는 연서교회 칠남매 다둥이 아빠 이상권 목사라고 합니다.
0: 목사님, 칠남매 제가 맞게 들은 거 맞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칠남매 다둥이. 일단 자세한 말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소개해 주시죠.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남매 중 넷째 이에스더입니다.
0: 칠남매 중에 넷째.
2: 네.
0: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칠남매 중 다섯째 이다비다입니다.
0: 이?
3: 다비다입니다.
0: 다비다. 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1: 하나님의 은혜로.
0: 네.
1: 네. 뒤에 숨어있는 두 명이 더 있어서
0: 네. 네,
1: 일곱 명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야, 정말 이거는 그 부산시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냥 훈장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하나님의 훈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아멘. 그 애들 이름을 다 성경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1: 첫째는 에녹이고요.
0: 에녹.
1: 예. 둘째는 노아입니다.
0: 노아.
1: 셋째는 이삭이고요.
0: 아하.
1: 넷째는 옆에 있는 우리 에스더,
0: 네.
1: 다비다,
0: 다비다,
1: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일곱째는 쌍둥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예, 형제 쌍둥이로 해서 칠남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아, 아이들 이름을 다 성경으로 지으셨는데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에서 좀 싸우더라도 엘리야가 때렸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부담 안 돼요?
2: 부담되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역시 훌륭한 넷째 딸입니다. 다비다 자면 어때요?
3: 저도 딱히 부담되는 부분은 없고
0: 네.
3: 성경에 나오는 다비다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습니다.
0: 아, 답변 준비한 거 아니죠?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이렇게 칠남매 다둥이 집안에 아, 네, 우리 귀한 집안에 우리 두 딸 에스더 다비다가 나왔고 이상권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그 연서교회가 동네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 동네 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정문에 마주보고 있는 상가에 있습니다.
0: 아, 그 지역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다 아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동네 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앞 그
1: 네,
0: 사이에
1: 그렇습니다.
0: 있는 상가 건물에 우리 연서교회가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방송 나가면 꼭 질문을 하세요. 저 부산 사는데 교회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네 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앞 연서교회 우리 이상권 목사님 뵙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코로나 직후에 우리 아이들 일곱 아이 중에 넷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내성초등학교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개척을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1: 많은 선배님들 동료들이 코로나 이후에 있는 교회도 힘든데 개척은 좀 더 기도하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방향에 순종해서 처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교육자, 부교육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게 되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순식간에 막 늘어났다면서요. 한 40명까지 애들이 모였다고요? 어떻게
1: 네네.
0: 된 거죠?
1: 학교에 일단 저희 아이들이 7남매 중에 4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0: 네.
1: 1학년에 2명, 4학년에 하나, 6학년에 하나 이렇게 4명이 다니는데
0: 네.
1: 그 아이들 친구들도 있었고.
0: 그렇죠.
1: 또 이제 교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겠다.

0: 아이들한테 학교 교문 정문 앞에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참새가 방학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끔 이 아이들이 매일 교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해서 교회의 편의 시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 시설.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보드 게임.
1: 보드 게임.
0: 네. 어허. 그리고 뭐 슬러시 기계, 네. 팝콘 기계, 솜사탕 기계.
1: 야.
0: 아이들이 오면 휴식하고 먹고 재미나게 교회에 있다가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었습니다.
1: 이제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에스더 다비다 친구도 에스더네 교회 가자, 에스더네 집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 집 놀러 가듯이 많이 왔겠네요.
0: 그렇죠.
1: 오면은 보드 게임 재밌는 것도 있고. 솜사탕은 목사님이 구워주셨어요? 이렇게
0: 네,
1: 해주셨어요?
0: 네, 오빠들도 구워주고.
1: 야, 그래도 에녹이하고 노아 이삭이 오빠가 또
0: 네, 네.
1: 이렇게 해주면은 자매들이 좋아했겠네요.
0: 네.
1: 그리고 40명이나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재미나게 목회를 어떻게 보면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드 게임을 다 내다버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0: 부교육자를 한 20년간 했습니다.
1: 네.
0: 이제. 공도 차고 주말마다 아이들은 학교 모여서 공도 차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고 워터파크도 가고 겨울에는 썰매장도 가고 경주월드도 가고 가까운데 그렇게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간 교회 학교를 있는데
1: 네.
0: 영유아부를 빼고
1: 어허.
0: 그럼 과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 학교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냐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미래가 없는 교회 학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익숙했던 나의 교육 나의 다음 세대에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회를 또 부교육자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모이는지도 좀 알겠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애들이 떠나지 않고 잘 붙잡아둘 수 있는가 흥미적인 요소 경주월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데려가고 하는 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는데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들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단도 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교회 정착을 못하고 이런 걸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젊은 분들 얘기로 현타가 좀 왔군요.
0: 그렇죠.
1: 아.
0: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최종 목적을 잡은 게 아 암송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른 뭐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하겠다.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도 되고 통독해도 되고
1: 성경 공부도 있고
0: 그렇죠 많죠 뭐 필사도 있고 다 맞는데 저에게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거는 아이들하고 암송을 하는 것이 왜냐 이제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만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암송밖에 없다. 뭐 공부 잘하려고 똑똑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죠.
1: 소위 말하는 본질로
0: 그렇죠.
1: 돌아가고 집중하는 게 유일한 답이다.
0: 네네.
1: 미안합니다. 답이다 자매를 부른 건 아니에요. 유일한 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보드게임 다 갖다 버리시고
0: 네.
1: 슬러시 먹으러 오는 애들한테 네. 이제부터 우리는 암송이다. 그래 애들한테 암송시키셨다면서요.
0: 그렇죠. 이제 뭐 보드게임만 안 했을 뿐이지 슬러시는 이제 암송하다가도 먹을 수 있고
1: 간식도 주고
0: 그렇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암송이다.
1: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네요.
0: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1: 네.
0: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는 거예요.
1: 그 40명이?
0: 네.
1: 엄마들은요?
0: 엄마들도 이제 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
1: 아.
0: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정 짓는 거는 모든 이제 가정들의 답이 아이들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더 느꼈죠.
1: 우리 에스더 다비다 자매들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넷째, 다섯째.

0: 입니다. 7남매 중에 우리 에스더 자매는 지금 올해 15살, 그다음 다비다 자매는 13살인데 한 2,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면서 정말 참 리더십 있게 친구들도 데리고 야 우리 교회 가갖고 슬러시도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 이렇게 했다가 아빠가 갑자기 보드게임도 갖다 버린다. 일단 이 교회 들어오면 암송해야 된다. 우리 가족부터 해야 된다.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1: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0: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1: 왜냐면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교회 친구들 만나러 간다, 친구들과 놀러 교회 간다 이런 생각이 조금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또이 3년간 계속 지속해 오면서 그냥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서 이 작은 것들부터 내가 왜 암송을 해야 되고, 그저 교회에서는 노는 곳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왜 외워야 되는 곳이고 왜 외워야 되는 상황인지를 암송을 하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진정성이 느껴져서 감동이 됩니다. 우리 다비드 자매는 어땠어요? 아빠가 갑자기 이제부터 암송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암송이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0: 이제 깨달았어요?
2: 네.
0: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지 그좀 여쭤봐도 될까요?
3: 잘하는 아이들은
0: 그 7남매 중에?
3: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 13장, 고린도전 15장,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까지, 그다음에 고린도전 13장을 영어로, 히브리서 11장을 영어로, 15장을 영어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0: 여기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3: 네. 15장이 다안 됐고 11장, 13장은 되고요.
0: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2, 30분씩 히브리서 11장,
3: 네.
0: 몇 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3: 믿음장.
0: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 네.
0: 15장, 소요리의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문답.
3: 네.
0: 38문까지 아침에 그거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3: 그렇죠.
0: 엄청난데. 이거 혹시 두 자매들 내가 미안합니다만은 한번 시범을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1: 네.
0: 제가 막 시켜도 돼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익숙하니까 꿀꺽 침을 삼켰어, 지금. 다비다 자매가 눈이 마주쳤어.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외워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이거 외운다는 거죠?
1: 네.
0: 한번 해봅시다. 시작.
2: 히브리서 11장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0: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으면
3: 아멘.
0: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요.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고. 그러면은 우리 에스더 자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 많이 하니까 15장 한번 외워볼까요?
1: 네.
0: 15장.
1: 고린도전서 15장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개파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령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9. 모든 사도에게와 8. 맨나주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일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교회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보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0: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멘. 아, 박수 주세요. 네, 방송 가족 여러분.

0: 이거 집에서 박수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걸 보신 겁니다. 그 지금 오빠들은 지금 뭐 군대도 가고 막 갔는데 에스더, 다비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얘들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요거 30분 촥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놀라 감동되네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그 지금 절수를 1, 2, 3, 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1: 아무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더 좋은 거는 암기 머리를 자꾸 생각하고 암기하면 그 다음 것도 암송할 때 내가 암기력이 좋아지고 또 향상되게끔 야. 하는 루틴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이거 틀림없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암기력이 좀 향상이 되나요?
2: 확실히
0: 확실히
2: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0: 딱 보면 이제 성경도 내가 외웠는데 하면서 외울 수 있겠네요. 다비다자면 어때요?
2: 그렇게 생각해요.
0: 아니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이것도 대단한 건데 목사님 소율이 문답을 지금 애들 암송시켰단 말이에요?
1: 네네.
0: 물론 이제 소율이 문답을 보통 장로교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뭐 암기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소율이 문답을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1: 앞에도 언급했지만 실컷 학교 교회에서 교회 학교라고 해서 교육하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나 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나 내가 구세주다 예수다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노출되는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은 어떻게 보면 필수다. 이 성경을 제일 함축해서 요약해서 외워야 할 거 외우고 나면 소율이 문답은 필수가 돼야 이게 교회 학교 유대인들은 뭐 모세오경이 끝나야 성인식을 한다는데 네. 나름대로 이걸 좀 방향성을 가져서 그걸 계획해서 짜임새 있게끔 교육부서도 준비해야 교회 학교가 지속적이고 뭐 지금 확장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하는 미래의 한국 교회가 돼 있으니까 확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걸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0: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제 대학 가고 성년이 돼서 또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제자들을 아마 틀림없이 생각하셨을 텐데 성경을 근거로 한 교리의 뼈대를 애들한테 심어줘야겠다 하셨군요.
1: 그렇죠.
0: 자 그럼 소율이 문답 38문까지 매일 외운다고 하니까 1문 다들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1문 뭔지 알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3: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0: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내용이 소율이 문답 1문이었어요. 38문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저씨는 몇 문이 뭔지 몰라요. 그냥 둘이 합을 맞추면 됩니다. 자, 9문.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9문. 시작.
2: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0: 같이. 시작.
3: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야,
0: 너무 아름답네요. 자, 15문 한번 해볼까요? 15문 다 같이 시작.
3: 제15문. 우리의 시조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0: 야, 그 금하신 실과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35문 넘어가 봅니다. 35문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35문이 뭐죠?
2: 거룩하게 하심이란
0: 무엇입니까? 가봅니다. 시작.
3: 제35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은능이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0: 이야, 감동이네요. 이게 성경을 장별로 지금 통으로 막 암송을 하고 있지만 성경 66권을 흘러가는 그 핵심 교리를 압축해놓은 네. 소율이 문답 38문까지를 매일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 우리 목사님 교회 가면 이 정도 다 되는 겁니까?
1: 됩니다. 돼야 합니다.
0: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 그대로 더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인원수로는 이제 결단을 하시고 아이들 즐기던 보드게임을 다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암송에 정말 전심전력을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과 가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대목인데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지금 손녀 또 손자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겪었던 시행착오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0: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말씀 선포하면요, 어둠, 마귀, 장난,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갑니다.
2: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속인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0: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759국-6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아빠 이상권 목사님 그리고 넷째 다섯째 우리 예쁜 두 딸이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잘 오던 아이들 다 떠나고 지금 11명 가족만 남아서 이제 암송 중심으로 목회를 이제 끌어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찬양 듣기 전에 암송을 해서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잘 따라왔나요?
4: 그렇지 않습니다.
3: 아, 유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4: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 의욕이 더 많이 앞섭니다. 아.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암송이 되려면 시간이 다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아, 이제 애들 다 내보냈는데 뭔가 빨리 우리 가족으로 성과를 드러내겠다. 에. 한마디로. 에.
4: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3: 암송을 시켰어요?
4: 네. 안 자고.
3: 왜 그러셨어요?
4: 그게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줄 알았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게 부모님의 욕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이기 위함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못난 아빠인데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유익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암송을 빙자한 나의 만족 여론에게 보이기 위한 또 다른 교회 부흥의 시대 아까 처음에 핑계했는데 그 핑계의 또 다른 양상의 다음 세대 교육 방법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3: 야, 정말 목사님 정말 솔직한 좀 고백을 해주셨는데 네. 불과 2, 3년 전인데 네. 에스더 다비다 자매 기억나요? 아빠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드게임 갖다 버리고 이제 암송이다 하고 했는데 그 힘들지 않았어요? 아빠 지금 말씀하시는데 2시까지 잡아놓고 누구를 잡아놓고 한 겁니까? 제일 암송 안 됐던 친구가 누구예요? 아, 에스더 자매?
5: 네.
3: 2시까지 아빠랑 이렇게 실갱이를 했어요?
5: 네.
3: 되게 싫었겠는데요. 그때 어땠어요?
5: 굉장히 싫었습니다. 굉장히 싫었고 또 그때는 좀 충동적으로 내가 이런 암송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외워서 어디다 쓰는데 약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3: 아빠한테 좀 대들고 그랬어요?
5: 네.
3: 뭐라고 대들었어요?
5: 아니 저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저 안 하고 싶어요.

0: 아빠가 해봐라고 하면 잘 안 될 때는 아빠가 해봐 이런 마음도 속마음에 있었는데.
1: 아, 말은 안 하고? 효녀네. 그렇게 좋은 거 뭐 아빠라면 해오지? 그걸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랬는데.
0: 그래도 참고했어요.
1: 참고했어요?
0: 네.
1: 딸들이 너무 착하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억지로 애들을 막 끌고 가다가 이제 이게 좀 바뀐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2: 일단 죄 실수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죄 실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하루하루 그날그날 아이들 컨디션도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1: 그렇죠,
2: 날은
1: 그렇죠.
2: 한 시간에 한 40절씩 외워요.
1: 한 시간에 40절이요? 그럴 때 목사님 신나셨겠네요.
2: 저만 신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신나죠. 근데 안 되는 날은 한 시간에 두 절?
1: 네.
2: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날을 왜 그러니까 그때는 참고 억지로 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이것도 건너뛰고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죠.
1: 아
2: 그거는 이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상황이 극복되는 거를 그러니까 많은 시도들을 해본 거였죠. 그 과정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1: 그 미안한 얘기지만. 애들이 그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네요.
2: 많이 했죠.
1: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2: 늘 하죠. 늘.
1: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3: 많이
1: 하세요? 네, 용서해 주셨어요? 아, 지금 같이 따라 나온 거 보니까 이미 아빠하고 관계 좋아졌어. 네, 말씀 계속 해 주십시오.
2: 그래서 누구를 위한 남성이 아니라 이제 기본 남성을 그렇게 뗐으니까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좀 기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룩한 말씀을 경외함이 있어서 내가 암송할 때 자세나 목소리나 훈련할 때는 이제 그것까지도 타칠한 거죠. 좀 크게 했으면 좀 바르게 했으면 주머니에 손 안 넣고 했으면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떤 의도를 해야 하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힘들어하면 일단 매일 한 시간씩 모이는 거죠. 한 시간씩 한 자리에 모여서 야 암송하자. 그럼 이제 고정적인 암송을 더 늘려가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암송을 하는 날 그날 틀리지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오늘 피곤했다든가 몸이 안 좋다든가 해야 할 게 많은 상황에 이걸 하게 되면 또 부담감이 있어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할 때는 또 그날은 다 잘 돼요. 아이들도 뭐 저도 암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되는 날은 아이들을 점검해 줘야 되니까 한 명이면 한 명만 해주면 되는데 검사 맞는 애들이 4명, 5명이면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암송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을 땐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1: 아, 나타나고.
2: 네.
1: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선 그 특별히 부모님이 목표를 확 정하고 하루에 3절, 4절, 5절 이렇게 외우면 언제까지 뭐 몇백 절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애들을 몰아붙이면 절대로 안 된다.
2: 아, 그렇습니다.
1: 맞죠? 네. 에스더 자매 크게 끄덕였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애들 덜 주고 갈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일단 웃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죠.
1: 누가 웃어요?
2: 모두가.
1: 어떻게 웃죠?
2: 암송할 때도 웃으면서 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웃어주고 틀릴까 봐 자신 없어서 움츠리고 표정이 굳어진다든가 그거를 또 잘하게 하려고 뭐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게 정말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면 무조건 다 손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 암송을 천절을 해도 소용이 없다.
2: 네, 뭐 5천절, 6천절 하면 은혜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이 기뻐해야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도 얼마나 좋아야겠습니까? 그걸로 끝인 거죠. 거기서

0: 더 바란다든가 더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조금 더뎌가도 상관없이 많이 못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더뎌가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두가 웃을 수만 있으면서 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암송 교회 학교 가정 그 암송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한마디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겠네요. 암송 시키는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먼저 웃으면서.
0: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거죠.
1: 아, 이건 에스더 다비다님한테 들어봐야겠는데요. 처음에는 윽박지르면서 2시까지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깨달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윽박지르지 말아야지. 아빠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2: 확실히 초반에는 좀 강압적이게 나오셨어요. 이게 암송을 해야 정말 약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1: 약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2: 네. 네. 맞아. 그래서 엄청 말씀을 완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그냥 아빠가 온화해지신 것도 맞지만은 저희도 암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빠가 억지로 시키고 우리 가족이 하니까 그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냥 암송을 하면서 내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좀 말씀이 왜 필요하고 나에게 암송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냥 저희 스스로도 말씀을 찾으면서 암송하니까는 아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난 이후로 그냥 저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좀 많이 삶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1: 야 그렇구나. 일단 한번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암송이 쌓이면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는다. 우리 다비다자면 어땠어요? 아빠한테 아빠 오늘 너무 피곤해.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가서 자라고 그래요?
2: 네.
1: 목사님 매일 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0: 매일 자야죠.
1: 그럼 내일도 나와서 아빠 오늘도 피곤해요. 잘래요. 그러면 아, 자 그래요?
0: 자야죠.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늦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또 때가 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1: 야.
0: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도 피곤하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갈게.
1: 아이들 암송 시키고.
0: 엄마하고 하고.
1: 아 그래요?
0: 네. 엄마하고 하고. 나는 오늘 먼저 했으니까 내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는 거죠.
1: 중요한 건 그 집에 암송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면 하루도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 명이 하든 부모님만 하든
0: 그렇죠.
1: 혼자 하든 그 자리를 지키고 암송을 하는데 피곤하면 가자. 일 있으면 또 가서 뭐 딴 일 해.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야 이게 핵심이군요.
0: 아침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1: 어디에 아침을 있든지, 다 같이 하고. 예,
0: 전국이 어디 있든지 뭐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눈 뜨고 하루일과를 시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암송은 다 해야 합니다.
1: 야
0: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가 하는 거고.
1: 그렇군요. 예. 아,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라. 부모님 먼저 자리를 지키고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까요?
0: 그럼요.
1: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자매에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물어봐야겠는데 암송이 지금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0: 네네.
1: 이렇게 하고 지금 쭉 암송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암송을 하니까 정말 이게 좋더라. 본인 스스로 느낀 거 있으면 우리 에스더 자매 그리고 다비다 자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암송을 해보니까 내 스스로 이게 좋더라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분별됨?
1: 분별
2: 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냥 놀러 가는 곳 수련회 가는 곳 친구들 만나러 가는 곳 그런 곳이라 생각했고 학교도 친구들 만나러 가고 딱히 전도의 목적을 두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냥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암송을 외우고 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약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이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영혼들인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암송을 하면서 그냥 암송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구나. 우리 친구들 전도하는 데 내가 마음을 써야겠다는 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군요. 제가 말씀 잘 드렸죠? 네. 다윗 대담은 어땠어요?
2: 저는 암송을 하니까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은 것 같아요.
1: 오, 그래요?
2: 원래 암송 안 하면 핸드폰 보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할 텐데 암송을 하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1: 좀 전도사님들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저씨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방송 듣고 우리 가정에서 혹은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암송을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3: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계획 세우고 연초에 하다가 무너져서 다시 또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거, 내가 지금 암송을 시작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송할 거다. 내 생에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암송할 거다. 요런 마음으로 암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나 내가 뭘 해야 하는 방향성이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저는 믿습니다.
1: 네. 여기서 매일이라 하셨습니다마는 매일 뭐몇 구절을 정해놓고 이걸 못하면 안 잔다 이런 차원이
3: 그게
1: 아니라
3: 아니죠. 그렇죠.
1: 매일 정해진 시간에 5분이든 1분이든 그 자리를 지키고 암송을 한다.
3: 정해진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할수 있는
1: 할 수
3: 시간이라면
1: 있는 시간이라면
3: 언제든지 주어지면 운전을 하시든 화장실에 계시든 제일 좋은 거는 자다 일어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튼 매일 아무튼 어느 순간이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말씀을 붙들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네.
1: 그리고 부모님이 솔선수범한다.
3: 그렇습니다.
1: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나 부산 사는데 우리 애들과 함께 거기 가서 좀 암송 좀 처음에 좀 우리 가정에 세팅하거나 우리 교회 세팅하는 거좀 직접 뵙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3: 네.
1: 교회로 가도 돼요?
3: 교회로 오셔도 되고요.
1: 네.
3: 교회치 않으면 저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할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를 나눠드리고 교회 학교가 쓸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정의 자녀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많이는 못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가정이나 교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수고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받기 위해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암송하면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암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도할 때 나가서 이 암송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암송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1: 지금까지 우리 연서교회, 동래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앞, 그 사이에 있는 연서교회, 우리 이상권 목사님과 넷째 딸 에스더, 다섯째 딸 다비다 자매 함께 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과 연락을 좀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목사님께서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시겠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요 아래 첫 번째 댓글창에 교회 주소하고 목사님 휴대전화번호를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하시고 또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혹시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겸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 아래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래 겸손히 머물 때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조명을 비추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잘못된 욕망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죠. 그리고 죄의 고름덩어리들을 가차없이 찢고 도려내십니다. 아프지만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부흥입니다. 말씀에 메스가 내 영혼을 후벼 파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접혀옵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거라사에서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환영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뜻하고 반갑게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무리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열렬히 환영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웃거나 조롱하기 쉬운 자리가 바로 무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은 안심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감은 나와 당신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익명의 무리 속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움직이실 틈을 주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 마을의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또 마을 사람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살의 소녀, 회당장의 딸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약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모 품에 안기는 나이가 아니라 슬슬 부모 품을 떠나서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선생님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자아이들도 그 나이 때에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약혼을 진행하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당장은 이런 딸을 어린 딸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부모들끼리 혼담이 오고 가고 내정된 신랑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즐거운 경사가 기다리는 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 12살입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의 딸은 지금 아버지에게 한없이 연약해진 어린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계속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봤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당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을 때 12살의 딸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도해야 하는 한없이 작고 어린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한 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어린 딸의 죽음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에서 이곳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는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주저함 없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야이로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일들을 들어주고 재판과 토론을 주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생인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소중한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야이로는 회당장의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딸에게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금방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회당장의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무리들이 더 밀려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회당장의 그 딸 안타까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신다, 그 딸을 고치시러 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그들의 기는 더 커지면서 더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무리들은 서로 계속해서 밀어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좁은 길이 더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꾸역꾸역 밀려드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서 휩쓸려 가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매년 5월이 되면 각 대학교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 가운데 어떤 연예인이 오는가, 그것이 그 학교와 총학생회 능력의 지표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학교 축제 때에 그때도 많은 연예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국화, 윤도현 밴드, 신효범, 김광석, 이병헌, 고소영 등등, 네, 연차가 좀 됐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런 가수도 와, 이런 연예인도 와.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오전부터 서둘러 가야 된다. 지금 벌써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다 오고 있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다른 연예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가보자, 이렇게 주변 친구들과 함께 긴 줄을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 시작이 되자 화려한 조명과 아주 엄청난 음향 시설로 그 노천 극장이 들썩거렸습니다. 네, 캠퍼스가 거대한 콘서트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엄청난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노래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와 노래가 나오면 목청을 높여서 따라하고

춤추고 방방 뜁니다. 근데 저는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귀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무대에 나오더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 오늘 가수 김광석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아, 양해를 구합니다. 야, 그 가수 때문에 제가 긴 시간 줄을 서서 맨 앞자리에 섰는데 많은 연예인과 가수들 중에서 그분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한 음모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쿵짝거리는 무대에서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일부러 뺀 것이 아닌가. 배신감과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보고 가자고 했어?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어? 이러려고 내가 일찍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서 휩쓸려 가듯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곧 실망합니다.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신앙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의미 없이 휩쓸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과연 그 길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리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하시면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는 한 여인이랍니다. 그녀는 그 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계속 피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엎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대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벼운 접촉이 아닙니다. 스치거나 살짝 만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쓰인 손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헵토라고 하는데 점화하다, 친밀히 만지다, 붙쫓다, 간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애워싸고 밀고 압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그저 살짝 만진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꽉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례상 부정한 여인은 다른 남자를 이렇게 붙들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모든 금기를 어기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발화제 같은 그 열망이 율법의 관례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출되던 피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죽음 같은 시간이 멈추고 이제는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이 들었니? 내가 너를 딸같이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내 능력이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샬롬을 얻고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 부정한 여인보다 지금 내 어린 딸이 더 급합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에게 시간을 다 쓰시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니 빨리 가셔야 한다고

그 얼굴과 몸짓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요, 회당장의 집으로 가려면 아직 더 걸어가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부유층들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도록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움막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많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옆에 계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야에로의 두 발은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부정한 유출병 여인을 고치시는데 시간을 다 써서 소중한 우리 딸이 죽게 되었구나. 야이로는 예수님과 회복된 혈루증 여인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봅니다. 속에서부터 슬픔과 분노가 터져나오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고 예수님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가던 발걸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에 믿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야이로의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것인가? 우리 딸이 죽었다는데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믿으라는 것인가? 야이로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밀고 당기고 따라왔던 무리들은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야이로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제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 앞에서는요,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곡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잠시 멈춤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잠시 동안 멈춘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집에 장례가 났는데 그 슬픈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곡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럼 곧 깨어나겠네. 저렇게 상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인 줄 우리가 몰랐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유가족들과 곡하는 무리들 앞에서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에 그런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는 열렬히 기쁨으로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소리는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존경과 경외의 눈빛은 의심과 회의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집주에서 곡을 해주는 무리들의 반응에 회당장 야이로도 흔들립니다. 과연 숨을 멈춘 어린 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난 예수님과 함께 딸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순간 야이로가 생각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던 기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이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 함께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딸 아이를 바라보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12살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인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신음하던 그녀가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야이로의 어린 딸은 곧바로 자는 것을 멈추고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야이로는요, 딸 아이를 꼭 껴안고 몸을 만져봅니다. 차가웠던 손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서 숨을 후 하고 내쉬고 있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이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을 한번 보고 딸아이를 번갈아서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성경은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 떠나가서 죽은 상태였다가 영이 돌아와서 잠에서 깬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 진짜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집으로 오는 중에 굳이 혈루증 여인을 왜 고쳐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이로는 바쁘게 주님과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방해꾼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웬 부정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왜 하필 그때 거기에 나타났는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그 고통보다 12살 내 딸의 고통과 아픔이 더 크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낫든 안 낫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 딸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딸아이가 회복되어서 일상을 되찾고 돌아보니까 그 여인도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던 한 영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야이로는 그가 깨우치신다, 빛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깨우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야이로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당장이 되어서 회당 안에서만 살아왔던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어려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판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당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이름 없는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만나서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소중하듯이 유출병으로 고통받는 여인도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회당과 내 가족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거리에서도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야이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회당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이름 없는 약자들을 만나고 그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또 다른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 울타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고 문제가 없는데
교회 밖에

0: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교회 안에서의 열심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교회 담장을 넘어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세상 모임 안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관심과 선을 베푸는 일, 거기에 무관심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올해부터 동산별로 아울리치를 나갑니다.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또 선을 베풀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것도 자비량으로 준비해서 섬기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거리에도, 선교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국내에도, 해외 각처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섬김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아울리치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처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영혼들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잘 예배하고 이제 교회 밖으로 파송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유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걸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라는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 앞에 유일한 구원자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록스의 찬양과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이 가는 길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걸으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험과 배처, 고난과 눈물을 지나 마침내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콜로라도 중창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국립합창단과 소프라노 노성혜의 불길 같은 성시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자신의 뜻과 편안함을 좇는 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덕행을 쌓음으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그분은 초대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다가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잔잔한 찬양들로 출발했습니다. 나무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서 엘샤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독생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길밖에 없음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초대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28번님께서는 저녁 시간 내 삶의

노래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9459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풍성한 이 방송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945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762번님께서는 아기가 방금 잠들었고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는데요. 저의 간증이 모두 담긴 찬송가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하면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나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찬양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행동심리학자 메라비언에 따르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런 정도라고요. 목소리가 38%, 내용이 7%, 자세나 몸짓 같은 태도가 55%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용보다 관계에 없어 보이는

태도가 말의 가치를 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학습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습연구회에 따르면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 효율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 듣기가 5%, 읽기가 10%, 시청각 수업이 20%, 집단 토의 50%, 실제 해보기 75%, 서로 설명하기 90%.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보면 설교를 그냥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실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말씀을 직접 읽고 실천하고 또 교제로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와 힘과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수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현재 나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겼어도 현재 마주하려는 환경과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유혹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또 자신과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일 나가 더욱 비중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자주 유혹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I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고 또 잘못 들어선 길을 되돌아오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데요. 잠언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늘 발견하게 되니까요.

네, 찬양일보 오늘 첫 곡으로 앤디 파악의 곡으로 구원자 메사이어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분 어린 양 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전반에 흐르는 아일리쉬 휘슬과 어쿠스틱 연주가 아주 멋지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KT 월십 음반 가운데 홀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lone, 그리고 이어서 Women of Faith의 곡으로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Stuart Townend의 곡으로 겟세마네라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라미스 밴드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함께 보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꼭 주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첫 곡이었습니다. 팀 루거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듣고 왔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지요. 그래요. 주님을 찾는 자는 꼭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 사랑 안에 평안이 거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금요일 밤입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위로, 격려 그리고 사랑 가득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찬양 속에 가득 평안 누리시고요.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홍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삶.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한웅재 목사님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Kathy Troccoli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If I'm not in love, 내가 만약 주님의 사랑 안에 없다면

난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윤주형 목사님의 예배 인도로 내 안에 오직 예수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E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호우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이 되면 장마와 호우가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얘기합니까?
1: 일반적으로 6시간 동안 7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요.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요즘에는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강한 비가 매우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한편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구름대를 진행시키면서 동시자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국지성 호우나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도 어렵고 또 홍수나 산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0: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이 어딘지 알면 미리 대비할 것 같습니다.
1: 예, 상류계곡에 물이 불어서 한꺼번에 쏟아져 흐르는 지역이라든지 하천변의 제방 높이보다 낮은 지역, 또 지하시설물이나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또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설치된 배수로나 하천을 매립해서 도로로 만든 복개 구간 이런 것들도 위험하고요. 특히 도로가 배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물이 역류해서 도로가 하천으로 돌변하게 되고요. 당연히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호우 피해인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미리 할 수 있을까요?
1: 예, 먼저 가정이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의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수중 자동 모터 펌프나 방수판과 같은 침수 피해 예방 시설을 미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수중 자동 모터 펌프는 빗물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으로 빗물을 집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고 방수판은 지하 주택의 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으로 빗물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해서 침수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우수 역류 방지 시설, 그러니까 빗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상습 침수 구역에 계시다 이런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 치수방제과 등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지대 주택 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설치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0: 네,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설치해서 피해를 정말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치 못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 급하게 대피를 해야 될 텐데 알아둬야 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1: 예,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족끼리 미리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정해두고 응급 약품, 손전 등 식수, 비상 식량 이런 생필품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대피를 하더라도 공사장 근처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근처는 피해야 되고요. 대피할 때는 수도나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시고요. 라디오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날씨를 자주 확인해야겠습니다.
0: 야외에 나갔다가 특별히 산과 계곡에서 집중호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1: 예, 산과 계곡에서는 집중호우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고립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또 계곡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든지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매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등반을 위해서 산간 계곡을 찾는 분들은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 그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1: 만약에 산에 있다면 빨리 하산을 하시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높은 지대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물이 불어난 계곡은 건너지 마시고 119 등의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야영 중에 불어난

0: 급류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지대가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아, 마지막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예, 호우예보가 있을 때는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운전 중일 때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1: 네.
0: 또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약 60cm 정도만 물이 차도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쓸려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침수된 차량은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을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앞차나 옆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는 경우 그때 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1: 그렇죠.
0: 예, 따라서 앞차와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물이 많이 고인 위험한 지역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FEBC 재난 대비 방송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호우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이미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아 메리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보혈을 생각하면 왜 피로 깨끗해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내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을, 현재를 분명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노인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십자가,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I Will Be Here,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841번님께서 김도윤님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럽에서도 극동방송은 은혜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극동방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톰 린의 Our God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크리스톰 린의 Our God. 해외에서도 극동방송을 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해외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앱으로 듣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좀 시차가 달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분도 아마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앱 깔지 않으신 분들은 앱 설치하셔서 들으시면 이래저래 필요할 때, 라디오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소망의 바다의 난 여호와로,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스마트폰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은 심심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나 SNS를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심심했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또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과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심심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스마트폰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나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풍성히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부를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조수아가 부르는 주 음성 외에는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갈수록 체험되고 또 느껴지고 그리고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더 깊이 채워지는 그런 마무리 또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진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김동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예수 안에 소망 있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음성으로 찬양 이어지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께 가서 힐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전설적인 왕 다윗도 피난 시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전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 세운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더는 멍에가 아닌 진짜 안식이 되도록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짐과 그 위에 율법과 같은 짐마저 버겁게 감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용서를 받고 더 깊은 위로를 받고 더 깊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저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0: 밀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임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안산 시리밥창단이 부릅니다. 다 감사드리세.
1: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찬송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는데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가스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주나목의 힘을 내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국내에 있는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듣고 계시다가 오늘 이 늦은 시간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의 멘트를 또 드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찬양들, 또 고백의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정예원의 구별 들려드렸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은 사람들처럼 물론 자격을 얻었죠.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정말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도 얻었죠.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별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구별, 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고요. 자,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김강연의 찬양입니다.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으라고요. 견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아,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킬 주님의 선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나한테 있는 이몇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던져주시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답은, 나의 원하는 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크리스천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그리고 이광희 선교사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행복한 아침의 마지막 글이 저는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제가 잠깐 멈추게 됐던 거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정말 삶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너무 당연하게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믿어지고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깐 멈칫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혹을 하시려는 도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도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믿음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고민, 질문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내지는 성장으로 내지는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희망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성종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 오늘 특별히 꼭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6월은 무슨 달인지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환경,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실은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이 국가, 이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꿀 수 있는 꿈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과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복받았다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강중현의 달빛과 수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자사연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달은 못해드려요. 오늘하고 내일 주일 양일간, 토요일 주일 양일간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내시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도 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5015님 6월 13일 01시 2초에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또 또 여러 곡들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신청곡은 역시나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주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 풀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답은 뭐예요? 이런 기도들. 네. 오공이로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늘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잔잔한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68님 또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교만함과 또 약함과 그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고요. 또 허리 아픈 허리, 다리, 어깨 등을 고쳐주시길 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잠잔 동안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7568님 건강하세요. 7274님 오늘은 아들 생일이네요.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7274님 모르고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7274님 아들의 생일을 축하드릴게요. 뭐 좀 지나긴 했지만 원래 생일은 뭐 한 달간이 생일이잖아요. 네, 8894님 오프닝에서 치열하게 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한 주 정말 치열하게 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제가 한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8894님께 또이 치열한 삶을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너 약하지? 아이고, 그래, 너 부족하지? 맞아, 너 부족해. 너 약해.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8894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또 승리하는 또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312님, 네, 신청곡을 주셨는데 주께서 일하시네 부탁드려요 했는데 주께서 일하시네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주가 일하시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0778님, 엄마랑 싸웠어요. 어제 가정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랑 싸운 게참 마음이 아프죠. 생각해 보면 엄마랑 또 싸우고 아빠랑도 좀 싸우긴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6282님, 6월 14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신청 찬양곡 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6428님, 아이고, 네.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처음 하는 백호 캠퍼스 네 번의 밑작업 선을 그린 후 건조 중 6월 첫날 LA에서 다시 백호 캠퍼스를 사놓고 엊그제 처음 화이트로 밑작업 후 바라보는 이 시간도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업 가운데 더 은혜의 영감을 빛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6428님,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색감을 쓸수 있을까? 6428님의 고민, 또 기도 제목이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5015님, 출첵이요. 웬일이세요? 6월 14일 날은 거의 끝날 때, 1시 59분에 올려주셨어요. 어제 기프티드 히스플랜 곡 너무 좋았어요. 두곡다 선곡 한 번씩 들어봤던 곡이거든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노래 틀어드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있고요. 사랑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이세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 다음에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 두 곡의 찬양 먼저 드릴게요.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였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잘 왔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이제 햇살은 더욱더 눈이 부시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가장 짙은 초록을 뽐내는 6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6월의 나무들을 보면은요, 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푸르게 키워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뜨거운 볕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네,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어떤 가뭄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청청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0장 말씀.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애굽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자기들이 죽은인 애굽 왕에게 죄를 지으니 바로가 자기 두 관원장 곧 술관원의 두두머리와 떡관원의 우두머리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었는데 그곳에 요셉도 갇혀 있었다. 친위 대장이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배정하니 그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곧 옥상에 갇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 모두 한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의미가 다른 꿈이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살피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주인 집에 딸린 옥사에 자기와 함께 갇혀 사는 바로의 그 가는 장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그대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 라고 답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무릇 해석을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소. 어서 나에게 이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술관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순이 도드니 자라나 꽃을 피우고 마침내 포도송이가 무르익었기에 내가 바로의 잔을 내 손에 들고 그 포도들을 집어 바로의 잔에 넣어서 짜내었고 마침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들었어.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바로가 그대의 머리를 들게 하여 그대를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니 그대는 그의 술관원으로 있던 이전의 관습대로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올려드릴 것이요 그대가 잘 풀리는 때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오. 아무쪼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빼내주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팔려왔고 여기에서도 지하 감옥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소. 떡 간장이 그 해석이 좋아 보였으므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흰 떡이 담긴 세 바구니를 내 머리에 이고 있었어.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바로를 위해 구운 온갖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 떡을 먹고 있었어.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오. 세 바구니는 사흘이며 사흘 안에 바구니가 그대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그대의 몸에서 그대의 살을 발라 먹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관장과 떡관장의 머리를 그 신하들 앞에서 들게 하고 술관장을 복지시켜 자기의 신하들이 반내에 두니 그가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렸으나 떡간장은 메어달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하였다. 이때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잊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19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죠.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코 만몬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도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자아 비판과 또 타인을 이렇게 호상 비판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상의 삶, 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또 수많은 명목으로 인민의 삶을 쥐어짜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지만 옥수수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언니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군에서 사망한 해입니다. 부모님이 기절하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아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오빠는 서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을 건지지 못해서 부대 찾아갔을 때 빈 흙 무덤만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에 박힌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하루 세 때를 먹어야 이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 행군이 탁 시작되니까 하루 세 때는 고사하고 한 때도 못 먹는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기별로 인해서 장마당에 꽃제비로 물이 져 나오고 행방길 막 나가기 시작하고 1996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맞아 죽고 길바닥에서 기차역전에서 무리수금 당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전 지역에는 전염병이 이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을 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와 둘째 언니가 이 질병에 걸린 거죠. 북한 전 지역을 이렇게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가 막 휩쓸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둘째 언니가 걸린 겁니다. 열이 38도에서 42도 사이를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전봇대 소리가 잉 하고 울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러고 기절하고 그때 쓰러져서 일어 못 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죽은 나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 어머님도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음은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성애의 힘. 저희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마음에 묻었거든요. 시신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손으로 남편도 파묻어야 되고 내두 딸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한 어디 가서 쌀 하나라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새끼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7년도에 두만강을 건네줄 브로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조직에 가서 발설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사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관리소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브로커를 어머님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어머님의 그 수고로 인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2003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 살았다. 야, 이제는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살았다.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메뚜기 마냥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가축들도 배불리 먹는 그 쌀밥과 고깃국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나와서 유리방황하면서 이새 가슴을 쥐어잡고 안정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인가.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가축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줘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한 구석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입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왔지? 나 어떻게 살아왔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만강을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나의 모든 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것을 많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9살, 7살 된 아이들을 어머니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들이 울기라도 한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다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이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인지를 자처한 겁니다. 인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아니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거 아니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냐. 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당신이 있답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가는 길이 피과 소금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가족이 떠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느님을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울림이었던 거죠. 두만강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 기가 막히구나. 나를 가마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굴뚜목에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두만강 물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런데 세 발짝 딱 걸어가는데 무릎 밑으로 슉 내려가는 겁니다. 두만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밟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세상에서 마주했던 뜨거운 열기와

지친 마음들은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만드신 푸른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록빛 위로가 가득한 평안한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송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요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때에 맞게 한 번만 비가 오면 될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이나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죠. 농사를 짓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먼저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농사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하죠. 땅은 촉촉해졌지만 씨앗을 키울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 내리실 것이니 이로써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에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롬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불치의 병도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봤고요.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를 함으로써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사도 얘기요. 그 위대한 바울사도가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웬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웬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웬겨주세요.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웬겨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1979년 제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가 됐어요.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셔럴 프리웨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의 간증을 나는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봤죠.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2인치쯤 짧아졌어. 미인으로서는 치명적이지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된 거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그 여자의 뛰어난 용모 아깝다고 혀를 쳤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교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 수도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가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여자도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왼쪽 다리가 펴지는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이 된 거예요.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 그 여자가 제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정상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면서 찬송을 그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것을 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찬송하는 테레비의 광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거예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가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마른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한 오늘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인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0: 네.
1: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이제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이제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0: 네,
1: 그런 현장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1: 네,
0: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자를,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1: 그렇죠.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0: 네,
1: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 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0: 네.
1: 그

0: 와중에 이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이
1: 네.
0: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1: 네.
0: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참 이런 협력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0: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위냐 아니냐 이게
1: 네.
0: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명한 명이 외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명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1: 네.
0: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1: 네.
0: 접경 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이의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1: 네.
0: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예, 유엔 재북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일단 낮고요. 단체로 관리할 수 있고 숙련도를 갖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에서는 이미 북한 노동자 활용 경험이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뭐 단둥, 훈춘, 연길, 툼원.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지방 정부,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서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거를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0: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 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더 주목해야 될까요?
0: 일단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 투먼, 이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말씨를 쓴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특정한 뭐 집단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증가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변화를 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봉제라든지 식당, 뭐 수산 가공이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는 건설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 건지, 이런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 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그
1: 네.
0: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 네.
0: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 회피라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제재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히 또 해결되기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랭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0대 후반에 한 아기 엄마가 신생아 아기를 안고 부산대학병원을 찾았대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아기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운다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달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아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달다 못해가지고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병이길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는 이유가 한 가지더래요. 그게 뭘까요? 배고파서 울더라. 배고파서.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수간호사가 얼른 아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채워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더니 그냥 허벌나게 먹고 있더라. 무지.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1단계 무지는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뉴턴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독실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태양계의 축소판을 만들었답니다.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성, 화성, 우리 지구 해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제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답니다. 이제 하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이 뉴턴, 아이작 뉴턴의 친구 한 사람이 방문을 해서 모형들을 보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뉴턴, 놀랍소.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었구려. 이때 뉴턴이 정세

0: 생각을 하고 천정조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그게 저절로 된 거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정경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그랬지 않았어. 이 태양, 달,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 기기묘묘한 우주 100조개의 세포, 달과 지구와 태양과 은하계와 기가 막힌 이 천체와 이 만물,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머리가 돈 사람이지. 이사야서 44장 24절 본문이죠.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늘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나와 함께한 적 없이 땅을 만들었느냐라. 나는 창조주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으신 천지만물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묘한 창조물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끝 발끝까지 100조개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뻔뻑이는 눈, 벌렁거리는 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아요? 웃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우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화나는 것도 예뻐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시의 그 모든 지하철 노선, 수도 파이프, 하수도,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구조보다 우리 세포 하나가 더 정교하다. 100조개 세포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지식.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남한 지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곳에 따라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전날부터 비가 시작된 황해도는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23도, 서울과 부산, 광주와 여수, 제주가 22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0도, 평양과 개성이 19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개성과 대구, 포항이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제주가 26도, 강계와 서울,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쾌적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양땅 북한이 더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요.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는 위대하시도다.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골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살고, 할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산다고 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게 되고, 그 선택을 따라 사는 것도 내가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택 그리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는 거룩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피해 보복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하고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어느 지파에서도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만든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한 번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당시 제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큽니다. 신명기를 보면 어떤 실수, 어떤 죄가 탕감받는가를 하나 예시로 든 게 있는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 도끼날에 어떤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정을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 실현됐다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2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0: 예표였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도피성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때가 언제였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는 탕감이 되고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자유를 찾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복음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생활하고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대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알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 머리를 한 남자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헤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냥 꽃집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곪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파니까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배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이제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셨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0: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1: 생사가 걸린 고비를 넘고 넘어 한국에 와서도 방황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허지훈 자매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시선 가운데 또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허지훈 자매가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한국에서의 삶의 간증도 나눠주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요.

강다원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장학재단이 있는데 법행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 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 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하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그럼 하루하루 피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나의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사막내를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 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으면 네 그게 제 제목입니다.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바꿀 수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시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꼭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고 주님과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어둡고 주위가 조용해서 주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겠지요. 내 옆에 또는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듯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많은 시간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오 주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자 한국의 석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어령 전 장관은 마지막 유작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또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역시 임종 직전 자신의 삶을 실패로 치부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 외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가정과 친구가 있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성공한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찾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곳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주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토요일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른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말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빈 털털해야 되면 어떡하지?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듣겠습니다.

begun. Thank you. It is well. 네, 오늘 함께

영광스러우신 찬양 예라모십의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그들은 왜 탑을 쌓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미래가 두려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만에. 결국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바벨탑은 무너졌죠. 근데 신약에 오니 놀랍게도 또 다른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진 바벨탑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해마다 막대한 수확을 거두었고 더 많은 창고를 지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무엇이 어리석었을까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온통 나만 있었습니다. 내 계획, 내 창고, 내 미래, 내 재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세우는 또 하나의 바벨탑이죠. 우리는 불안하니까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모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재산은 늘어가는데 평안은 없어집니다. 통장은 커지는데 두려움도 함께 커집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이 우리의 안전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안전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자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아, 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연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그 중에서 4절의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어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이 안심이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길이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줄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목자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길 잃으면 찾아오시고 진창에 빠지면 건져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전은 재산에 크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를 의지하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앞부분은 독일어 원문으로 나오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데 테너 조창우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 더 많은 것을 쌓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신다고요. 통장 잔고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경,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주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고릅니다. 디카페인 커피로요. 카페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 제 지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데 그럼에

그도 불구하고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 향과 맛의 깊이 덕분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맛보면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향이 깊은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주님의 선하심도 맛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의지할 분, 주님께 피하고 복받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6월 2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요 좀 날이 덥죠. 그래서 주님께 피서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원해지고 주님 안에서 쉬어가는 여러분의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 열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본 사람의 선택만큼이나 정확한 건 없죠. 내가 맛을 봤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맛봐. 이거 맛보지 않으면 후회할걸?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도 맛보고 선택한 이 주파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많이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토요일 보내시길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분께는 기도문 책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게요. 8235님 문자 주셨네요. 피디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235님 어디 가시다가 신청해 주셨을까요? 어디를 가셔도 더욱 많이 느끼시겠지만 6월이 되니까요. 이제 원래는 초여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지만 그냥 초 빼고 여름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녹음이 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초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도 더 진하게 평안하시기를,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사모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까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에서 준비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 시편 118편 1절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두 글자 단어 지나갔어요.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에서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자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신에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뿅뿅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뿅뿅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뿅뿅한 일이죠. 이것한 일이죠. 어떻게 감 잡으셨어요? 감 오시죠? 정답 뭘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는 시편 1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받느니 수신인 란에 넣어주셔서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플은 채팅창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플 아직 설치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앱스토어, 핸드폰에 있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로 끊김 없이 쭉 여러분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준비된 힌트 찬양들이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키워드였기도 하죠. 이 정답은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이어서 10월 그림의 감사해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정답 넣어서 시편 1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들은 말인데요. 좋은 일들이 하나 둘 쌓여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선행되면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처럼 보이게 된대요. 감사의 반대말이 이전에는 불평불만인 줄 알았는데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함이지 않을까. 감사를 잊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당연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함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그냥 흘려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의 조각조각 사실은 행복했고 나에게 참 힘이 됐고 위로가 됐던 그런 순간들을 잘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이겨나갑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나의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서처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낯선 길도 주님께선 이미 알고 계신 익숙한 길입니다. 혼자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 걷고 있어요. 부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분명 함께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만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 가득, 기적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역사 속에는 숱한 고난과 밤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무너진 자리에 언제나 소망을 채우시고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도 6.25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은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의 그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으로 1,000명이 넘는 한국의 어린 생명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낸 위대한 은인,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분의 이름은 당시 미 공군 군종 참모였던 러셀 블레스델 목사입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른바 일사후퇴가 시작되면서 서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죠. 군종 목사였던 블레스델 대령은 이 비참한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인의 본분을 넘어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살려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고아들을 한 곳으로 모았고 인천항을 통해 피난시키려 했으나 배를 구하지 못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적들은 이미 서울 턱 밑까지 진격해 오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스델 목사님은 군법 조치와 엄벌을 각오하고 오직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미 공군 사령부를 찾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쟁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작전으로 꼽히는 유모차 수송 작전을 감행합니다. 작전 명령도 없이 해병대 트럭들을 징발해 밀려드는 피난민 사이를 뚫고 아이들을 김포 비행장까지 수송했고 사령부를 설득해 극적으로 C-54 수송기 15대를 짜내었습니다. 그렇게 1950년 12월 21일 서울의 마지막 퇴로가 끊기기 직전 1,059명의 전쟁 고아와 70여 명의 보육사들이 무사히 비행기에 올라 제주도로 극적인 피난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군 명령 체계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블레스델 목사님은 전쟁이 끝난 후 군법회의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고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군인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목자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과 목자 정신이 1,000명이 넘는 어린 생명을 살려냈고 그 아이들은 자라나 대한민국을 이끄는 귀한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개해드릴 첫 찬양은 6.25 전쟁 당시 한국 땅을 밟았던 수많은 유엔군과 미군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영혼의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존 뉴턴 목사가 작사한 시에 에드윈 오델로 엑셀 박사가 미국 남부지방 미녀의 선율을 편곡하여 오늘날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유명한 선율이 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선율을 주제로 하여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서양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편곡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연주되고 있는 신영순 작곡 및 편곡의 가야금 협주곡 Amazing Grace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가야금 협연의 김남순 교수입니다.

여성, 인생의 가장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만들어진 배경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사자인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페포드 박사는 19세기 미국에 성공한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였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873년 화재의 아픔과 상처로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되죠. 교회 업무 처리로 인해 아내와 네 딸을 먼저 프랑스행 호화 여객선에 태워보낸 스페포드 박사님은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이 탄 배가 영국 여객선과 충돌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226명의 희생자 가운데는 박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4명의 딸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만이 간신히 구조되어 영국에서 눈물의 소식을 전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삼켜버린 차갑고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내 아이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주님은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고통 속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평안함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밀려오자 그는 눈물을 닦고 천실로 돌아와 종이 위에 영혼의 고백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의 시에 그의 동역자였던 필립 폴 볼리스 박사님이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 오늘날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찬송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이 애청자 여러분의 가슴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함께 은혜 나눌 찬송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노래하는 곡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길을 잃은 양의 무리가 없도록 밤낮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영광의 길로 이끄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곡이죠. 이 따뜻한 가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찬송가 작가인 도로티 앤트로프 여사가 성도들을 주님의 어린 양에 비유하여 수려하게 빚어낸 시입니다. 작사자 불명으로 전해지던 이 아름다운 가사를 세상에 널리 알린 이는 미국의 작곡가 윌리엄 파체널드 브래드버리였습니다. 브래드버리의 맑고 순수한 선율,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용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영원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엄은용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신용순 교수가 작곡한 나라사랑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를 트럼펫과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합창곡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용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절의 말씀과 주바에 주바에 누락됐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렇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절의 말씀 우리 같이 두 번 연거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예, 신약성경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6쪽입니다. 이 말씀은 첫 절과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고 두 절은 좌우로 나누어 연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읍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의 제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명령 계명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두 단어입니다. 로, 뭐뭐 하지 마라. 티르짜오. 이것은 죽이다, 파괴하다, 뭐 산산조각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계명이 품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결코 짧거나 또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량 학살이,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전쟁은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는 스스로 생을 중단하는 자살은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최근에 더욱 이슈가 되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지만 길어진 수명 끝에는 그렇게 행복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 없이 죽을 권리라고 외치면서 안락사가 다시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는 이 계명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오래된 논란인 사형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논쟁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이 육계명의 의미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나가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욕설입니다. 그 직면 직역을 하면 머리가 텅 빈 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살면서 속으로 이 말을 수없이 해왔을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라고 하는 말 역시도 혹여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만나야 할 동기들인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과 분노한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살인과 분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욕지거리, 욕 한마디와 살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제6계명을 사람의 마음과 말의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과 이 6계명이 말씀하는 참뜻, 그 진리를 우리는 6계명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차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로 티르짜흐라고 했습니다. 그 티르짜흐가 원동사는 라짜흐. 먼저 이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6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창세기 1장 27절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살인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소유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찢으면 화가를 모욕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왕의 초상화는 훼손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의 초상화를 훼손하면 왕을 모욕하는 일이라서 이건 중죄 가운데 중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은 단순한 윤리규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권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바 생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께 속하고 생명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 사람은 네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 자신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6계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이 토대 위에 여기 사용된 라짜흐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용법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6계명이 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죽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라그, 무트, 헤미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죽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6계명을 말씀하시며 하필 흔하지 않는 동사 라짜흐를 이 6계명에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웃에게 이 계명의 깊이

깊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짜흐라는 이 동사가 구약성경 전체에 46번에서 혹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47번 등장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47번에서 46번에서 7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20번이 민수기 35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이 단어가, 이 동사가 20번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민수기 3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도피성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이 모두에 동일한 이 단어인 라차흐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든 과실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죠. 물론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실치사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생명이 사라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고의로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사람의 생명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론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전쟁의 소식도, 폭력의 장면도, 죽음의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6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거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런데 이 살인, 죽이다는 라차흐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열왕들 가운데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으로 아합을 꼽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서 백성의 한 사람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돈을 주어서 사겠다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그 나봇은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딱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왕이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거짓 정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아합 왕은 그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죽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살인자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현대적 악의 모습을 그 책에는 이렇게 한마디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은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악은 카펫이 깔려있고 불이 환하게 밝혀진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차려입고 손톱과 수염을 말끔하게 깎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점잖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명령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음미해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를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흉악한 범죄는 칼을 들고 소리치며 그렇게 언제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 정장 차림으로, 합법이란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효율이란 이름으로 오고 질서라는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고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고 그 사회의 약자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은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차별로, 기회를 빼앗음으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을 읽어보면 악인이 과부나 나그네와 코아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죽인다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라차허입니다. 바로 이 제6계명에 썼던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를 죽인다는 물리적 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약자의 대변자였던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 고아,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면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이죠. 이걸 가리켜 살해, 라차흐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가난의 진짜 비극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의 진짜 비극은 돈이 없다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기회는 결코 공평하거나 같을 수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있다면 가난의 대물림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리는 것. 성경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라차흐,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은 개인의 윤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손에 묻은 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흐르는 그 억울한 피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6계명 앞에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혹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사회의 약자의 고통 앞에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함께 품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라차흐의 가장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강제로 한 여인의 순결을 빼앗은 그 일은 살인과 같은 일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몸은 살아있겠지만 그 영혼이 피폐해졌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능성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다윗의 딸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복 오빠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죠. 다말의 몸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그녀의 존재는 그날 이복 오빠의 폭행으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6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노와 시기, 질투가 살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살인 전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욕설, 경멸도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자녀의 영혼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 부부 관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품격. 이 품격은 말이 모여서 형성한 인격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 품격 있는 말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6계명의 중요한 적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6계명은 단지 죽이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방치하지 말라. 관계를 살리고 회복하라는 계명입니다. 관계를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의 손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관계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를 마음속에 죽인 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6계명은 예배와 연결되고 그리고 가정과 연결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전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 명령이죠. 그러나 이 안에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돕고 평화를 이루라라고 이 6계명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기꺼이 만지셨고요.
가늠한 여인을

0: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리장 사케오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힘이 들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제6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 사람의 영혼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계명 앞에 다 죄인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했고 말로 상처를 주었고 또 무관심과 외면으로 그러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살인이 드러난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더해주는 사람으로, 말로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고 우리의 기도로 살리고 진리인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번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보낸 초대글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때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초조했습니다. 내가 뭐 싫어하는 과목이었고 공부도 안 했으니 못 치는 게 당연하지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안지에 쓸 게 없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과 비교가 됐고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동안 불안했고 결과에는 낙담했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그리고 그 시험을 친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청년들에게 이런 묵직한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면요. 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